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발의 기초가 사람의 인정이나 환경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발의 기초와 반석 되신 아버지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근무 환경이 불안정하고 내 마음을 지지해줄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언제나 굳건히 서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소향의 반석 위에 Upon this rock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큰아들 군대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이네요. 조이님. 아, 과일이며 이것저것 잘 먹는 큰아이가 없으니까 음식도 그냥 조금씩만 하려고요. 내일 저녁엔 시댁으로 갑니다. 올 명절에는 뭘 해먹어야 좋을까? 근데 피자 설기가 뭐예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도 뭐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요즘 그 유행하는 퓨전 떡 이래요. 예. 그 매 시즌마다 유행이 막 발생하잖아요. 이게 뭐 힙한 디저트네 뭐 두존쿠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건가 봅니다. 예. 약간 떡을 약간 개량해서 피자와 떡 예. 같이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아, 그래요. 큰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서도 아마 특식 나올 거예요. 명절 때 설, 추석 이게 특식이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도 아, 좀 함께 있던 가족이 아, 당장 없으면 또 허전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범사의 감사님께서 남편이 천안에 가신다고 해서 갈비 재운 거, 들기름, 멸치

볶음 열무김치를 가득 챙겨서 아산 언니네 드리라고 챙기다가 순간 또 울컥. 내가 사랑했던 엄마도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천국 가시고 안 계시니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명절 다가오면 소중한 가족들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명절이면 왠지 막 그 왁자지껄하고, 예,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막, 그런 것만 또 이제 뭐 각종 매체에서 비추잖아요. 그런데 약간 쓸쓸하게 좀 허전하게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명절을 또 보내야겠습니다. 제이님, 5개월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는데 추석 당일엔 어머님과 밤 줍기 체험 가려고 합니다. 아, 체험하고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님 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은 어머님 형제분들 모임에 함께 가려고 해요. 라고 또 계획 전해주셨네요. 밤 줍기 좋다, 이런 거, 밤 줍기. 은행도 많이 떨어졌던데, 지금. 아, 은행은 그 주변에 참, 밟으면 거의 냄새가 거의 죽음입니다. 그죠? 예. 체험 잘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2363번님, 추석 계획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목표 하나 세워볼게요. 목표. 3시간 정도 차 타고 군산 가거든요. 아들이 운전하고요. 그 3시간 동안 안 싸우기입니다. 요즘 여친을 만나서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는 게도 아니고 돌아댕기는 게 탐탁치가 않아요. 무슨 박탈감도 좀 느껴지고. 예, 아무튼 잘할 수 있겠죠? 3시간 동안 안 싸우기. 예. 아, 쉽지 않은 미션이지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목적지 가기도 전에 차 안에서 이미 막 마음 상하고 막 고성 오가고 이러면은 그 명절 망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기를. 예. 3시간 동안 안 싸우기 미션 잘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구촌 싱어즈의 주는 반석, 박종호, 여호와는 나의 반석

다윗의 노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들었고요. 박종호 여호와는 나의 반석, 지구촌 싱어즈 주는 반석 세 곡이었습니다. 러블리 포스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우리 이수현님도 안 싸우기 진짜 맞아요 제발. 예. 이동할 때 싸우면 분위기 정말 냉랭해지잖아요. 예. 그때 잘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울컥 예. 욱하는 마음도 조금 넣어놓고 다 잘 될 거야 님. 오늘 5살 아들 한복 입고 어린이집 등원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라고 어머나 예. 추석 빔 또 한복 입고 예. 오늘 또 사진 찍고 그 어떤 놀이 활동할 때 명절과 관련된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뭐 윷놀이랄지 전통놀이 그쵸. 아. 제기차기 이런 것. 아. 아이들 되게 좋아할 텐데. 투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닐 때가 참 귀여운데. 저희 아이들도 몇 번 안 입었던 것 같아. 사놓고. 요즘은 대여해 주는 것도 있죠. 예. 한복 대여. 이춘수님, 오후 출근이라 치과에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하느라 피곤했었었나 봐요. 잇몸이 좀 부었네요. 오늘도 샬롬 가득한 날 보내시길이라고 남기셨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또 연휴 때 갑자기 아프면, 아,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힘드니까. 예, 미리미리 잘 다녀오시고, 약 같은 것도 미리 잘 또 처방 받으셔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4913번으로 6년 동안 교제해온 딸의 남친이 추석에 인사 나누며 결혼 허락받으러 오겠다고 해. 와, 내가 다 떨리네. 새 가족을 이제 사위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교제하면서 좀 봤다가 정식으로 이제

각 잡고 인사하는 자리인지. 아무튼 추석 당일에 식당 예약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나 웬만한 곳은 예약이 다 꽉 차서 깜놀했습니다. 추석 문화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건가 체감하게 되네요 라고 남기셨네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올 추석은 연휴가 나흘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아서 아마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식으로 아마 스케줄을 세운 것 같아요. 예. 올리브님, 명절 앞두고 달이 하루하루 점점 동그라지네요. 라고. 아, 풀문, 보름달을 9월 25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추석 때. 아. 하늘나라 구름이님, 어제 장근이님, 당신은 자유. 이 곡 부르시려나 하고 힐링 보이스 봤는데, 아직 순서가 아닌지, 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큰딸 독일 보내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신청합니다. 라고 청하셔서 장근희 당신은 자유 준비했고요. 윤상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곡도 이어서 나눌게요.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함께합니다.

한 가을입니다. 열대야 산책이라 이름 붙이고 후텁지근한 밤공기를 걸었던 기억이 먼 일 같네요. 그 밤 굳이 나선 것은 배롱나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홍빛 꽃이 그리도 무성하더니 우듬지에 몇 송이만 남은 끝물이 됐습니다. 봄꽃은 피어나기 무섭게 환호를 받습니다. 배롱나무 같은 여름꽃은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뜨거운 볕에 누가 걸음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배롱나무는 뜨거운 날을 견디며 자기 자신이 돼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가 눈을 맞춘 것은 봐주는 이 없어도 제 빛깔로 피어 있는 자태가 대견해서였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배롱나무를 가장 뜨거울 때 가장 곱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자태를 거두는 꽃이라 노래했습니다. 제 몫을 다하니 선선한 날이 왔습니다. 이제야 눈여겨볼 만한데 배롱나무 꽃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유언처럼 남은 몇 꽃송이를 올려다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날에도 제가 심긴 자리를 지키며 봐주는 이 없어도 저로 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시간이 다 하는 날에 그리운 내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천관웅 파수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루아 영성 심리연구소 정신실 소장님의 칼럼이었어요. 배롱나무의 시간이라는 글이었는데 우리 김인숙님도 저도 배롱나무꽃 좋아하는데 올리브님도 무심코 봤던 배롱나무였는데 또 이런 사연이 있군요. 예쁜 배롱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시골집에 두구루가 항상 매년 활짝 피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여름에 피는 꽃 봄꽃에 비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만큼 그럼에도 자기의 때에 꽃을 피우고 또 지는 그래요. 뭐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 몫을 다 해내는 게 정말 또 중요하겠죠.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시 43분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우리 2102번으로 우리 희망은광님, 오늘은 우리 아들의 43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이삼선님께서 우리 둘째 오빠 이종인 생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기, 최근 할아버지 된 거 축하축하축. 이종인님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902번으로 우리 남동생 고경록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경록님 축하축하축.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리엘의 해피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진이님, 올 추석은 아빠만 모시고 동생과 강릉으로 바람 쐬러 가려고요.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신 연로하신 우리 아빠.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서 그냥 일단 떠나기로 한 거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또 힘내셔서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하고요. 차도 좀 덜 밀리고 편안한 여행길 될 수 있기를 모두 해피 추석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아빠와 떠나는 어떤 특별한 여행 계획 잘 좀 세우고 계시죠? 뭐 이렇게 빡빡하게 말고 쉬엄쉬엄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거 보고 가을바람도 쐬면서 그렇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 가운데 한가위를 대표하는 건 강강술래 아닐까요? 달 밝은 밤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 뭐 이제는 미디어나 특별한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달이 밝은 밤, 이것

붉은 반달이 유난히 컸던 어젯밤 추석 때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술래하라고 그리 커 가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폴라리스님. 함께함이 기대가 되고 함께함이 행복한 명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잔치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였고요. 에스프레소님은 동그란 호박전, 동태전 만들면서 함께합니다. 동그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뭔가 동그란 거와 관련된 곡을 들어야 될것 같은. 아집님께서 지금 손주 어린이집 추석 명절 할머니 초대받아 가고 있습니다. 어우, 설레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강산 어린이가 부릅니다. 동그라미.

이강산 동그라미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이 작은 나의 비까지 함께했습니다. 향기나는 주의 자녀님께서 암 수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꽃집에 출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루 시작합니다. 소풍 같은 세상에서 더 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즐길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도 오늘 출근을 하는데 몸이 좀 무겁고 힘든 겁니다. 어제 늦게까지 녹음도 있었고요. 일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명절이면 방송국은 일이 더 많아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늦게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저기 걸어오는데 CBS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로 갈 수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감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소풍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우리 친정엄마는 목포역 앞에서 강강술래 도르시다가 구두축이 다 떨어졌다는 젊은 시절 얘기를 명절이면 해 주셨는데 그립습니다. 049 1번님과 함께 참 다행입니다.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배영호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합니다. 존영 감사까지 들었습니다. 1913번 쓰시는데요. 1913 동그라미 작사 작곡을 이강사님이 하셨어요. 부른 아동이 이강사님 맞을까요? 네, 노래 부르는 이에 이강산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동명이인인가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강산 작사 작곡 이렇게 써 있고 아동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소개하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렇게 1913번님이 얘기해 주셔서 정정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강산 작사 작곡 노래 부르는 이는 어린이 이렇게 정정합니다. 소희라님께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로 보내세요. 아멘.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준비했고요. 500 앨범에서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두곡 이어집니다.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3남매 아빠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셨는데 들판에 군데군데 추수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황금빛 들녘을 보면서 퇴근할 때 와 소리가 입가에 퍼졌었는데 이젠 추수를 해서 겨울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숨을 쉬는데 풀냄새가 코끝을 살랑살랑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릴 때 풀냄새 맡으면서 등교하던 생각이 나서 눈가가 살포시 젖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 예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요즘 그냥 뭔가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뭔가 울컥하는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또 보내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야들야들해졌더라고요. 삼남매 아빠님께 띄워드리는 곡 홀리원이 부릅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춘수님의 신청곡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최민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치유가 되지는 찬양곡들 는 감사해요 하신 긍휼하심님.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박진희가 부릅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1부 끝곡 Beautiful Worship 앨범에서 예수 예수 예수 이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아는 직접 건반을 치면서 그 생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두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또 부르던 곡이라 지금은 좀 컸을 것 같아요. 조금. 진아가 부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서미아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허락하신 하루 중에 산길 걸으면서 당향로와 함께 여유의 시간 누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찬양이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고 위로로 다가오는 이 시간 참 행복해요.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맞습니다, 제목. 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어제 찹쌀가루가 있어서 송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깨랑 설탕 넣어서 빚었거든요. 예쁜 모양으로 손녀 오면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쪄서 옮기려고 하는데 붙은 거예요, 이게. 모양이, 으아! 찌기 전 모양을 보여주는 걸로 예, 마무리하셨다고. 근데 깨와 설탕이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모양이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손녀와 같이 빚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에는 모양도 예쁘게 만드는 걸로. 최여사님,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명절 음식이 그리워지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 시절에는 입도 되지 않았던 음식들이 어느 날, 어머, 내가 이런 걸 먹고 있네 하고 이제는 사람이

이러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배추전. 옛날엔 슴슴해서 무슨 맛이지 했는데 요즘엔 배추전처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과일 중에 감도 그래요. 감. 감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감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그런지.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리빈님과 함께 이슬아 내 손 잡아주시니 들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백화슬기, 박유한, 오혜진, 류연서, 류연호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플루트님, 지나님 몇 년 전에 셋째 아기 낳으셨는데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그렇구나. 저 진아찬양 구독자거든요. 처음에 진아찬양 영상 접했을 때 찬양하는 엄마 옆에서 아기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지요. 예, 저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근데 둘째가 어렸을 때 제가 봤는데 벌써 셋째가 태어났군요. 예랑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이 찹쌀가루 말고 맵쌀가루를 쓰셔야 된대요. 우리 당양도 청취자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늘 감사님도 박종수님도 아이고 그거 맵쌀 많이 치대서 해야 돼요.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 아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싶게 좋아지는 음식. 진이920님은 콩밥이요. 어렸을 때 콩밥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해서 심심한 쌀밥은 못 먹어요. 예인이 김미라님은 저는 쑥갓과 미나리요. 이렇게 향긋한 걸 그때는 왜 싫어했을까. 채원할미님도 오셨어요.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며 모두에게 육신이나 영이나 회복하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선

이루리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함께 했습니다. 채원 할미님과 같이 들었고요. 희민 희숙마음님, 어머님은 지금 좀 어떠신지요? 사실 형제가 많아도 돌보는 자녀와 무관심한 자녀가 따로 있더라고요. 왜 나만 하게 되지? 이런 게 반복되면 당연히 힘들고 지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며 주변을 보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꼭 복을 주시더라고요. 꼭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그 복을 바라고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민 희승 마음님 마음에 무엇보다

자, 그 마음에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걸 바라보며 갑자기 또안 하실 순 없잖아요. 워낙 그 마음이 그런 선한 바치니까 하시되 조금은 내 마음에 진실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깃들 수 있도록 기쁨이 깃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서의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1381번님 신청하신 곡 모처럼 가슴 한번 웅장해 보려고요. 웅장해져 보려고. 아, 이 곡을 들으시면 좀 그런 느낌이 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민경대 고백이었습니다. 킨디님 다른 방송 듣다가 이제부터 찬양 위주로 좀 들으려고 왔는데요. 처음 출첵해보고요. 모르는 찬송이 참 많아요. 잘 들어볼게요. 자주 들으시다 보면은 방송을 자주 듣고 찬양을 또 찾아서 듣다 보면은 이제 가사가 들리거든요. 가사가 들리고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예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캔디님 반갑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그래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예쁜 손오쿠 동글동글 뚝딱 삐죽삐죽 노랑 하양 오손도손 수담수담 빚어가는 동글뱅이 송편 누런 가마솥에 푸르른 솔잎 깔고 가지런히 놓아서 부직갱이 땅 흘리면 하얀 김이 솔솔 올라 새바람 쐬어주며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시야 도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함성 독에 걸륜 모 묘기 부리며 한자리에 하나 돼서 마술쟁이 막대기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색동옷 곱게 입고 돌아돌아 부르는 강강수월래 오랜 동안에 마음 먼지 훌훌 털어버리고 어느새 깨끗해진 마음 휘영청 소곤대는 보름달 닮았지요. 아, 그냥 여기에 추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희망은광님 진짜 오랜만에 인사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잘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글 쓰시면서 당양로에 사연도 보내시고 회복이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명절과 생일 병원에서나마 예,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로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또 바라는 일 주 안에서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예, 자라길 원합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이 곡을 김종찬의 목소리로 아드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병원에서나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빨리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회복의 과정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내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빛과 소금님께서 신청하신 곡 감사 찬송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김종찬 내주의 은혜 강가로 그전에 함께 하셨고요. 현유유진부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아들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볼 때면 새벽기도 시간에 긴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해주셨거든요. 특히 수능 볼 때와 2, 3주에 한 번씩 보는 본과 시험 기간에도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 먹고 자랐음을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형규 유진부 하신 거 보니까 형규님 유진님 모두 이렇게 기도로 크셨네요. 기도 제목 올립니다. 마하나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과 기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회복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이디 8529님께서 동생네가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큰아이가 밤새 열나고 아파서 아침부터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아픈 아이도 또 다른 가족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도 빨리 회복이 되고 진짜 처음에 이 해외길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많이 보고 많이 누리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경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지금 마음의 절망 중에 있거든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경이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이카님께서 저희 집 앞이 바로 재래시장인

인데요. 벌써부터 송편의 전상이 펼쳐져 있어요. 벌써라니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바로 옵니다. 생선 가게 생선들도 싱싱하게 진열이 돼 있네요. 신나게 실로암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마이카님의 신청곡 실로암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듣고 또 생활을 삶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한 두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조창희 목사는 1947년생으로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감신대, 감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1981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조창희 목사는 한국아동문학회,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1991년에는 월간 아동문학에서 동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신학생 시절부터 30년 넘게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때마다 많은 보람과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어 70편이 넘는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의 노래글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찬송시 역시 어린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으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해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작은 사고가 웃음이 나오네. 3년의 소송 끝에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이라고 하기엔 그 뒤에 선 어른들의 마음이 더 크게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내 아이가 다치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서 자랍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 사과를 받아들이는 법,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도 결국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겠지요.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배우도록 어른인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잘 살아갑시다.

네, 손재석 남궁송옥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있었는데 강중현도 같이 했네요.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초등학생끼리 뭐 혹시 다퉜거나 했거나 얼마나 크게 다쳤을까요. 네. 진짜 그리고 뭐 그 꼬마들이 뭘 알고 했겠어요. 그걸 참 안타까워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화해하는지 화해하는 법, 네, 소송 거는 법부터 가르쳐줬으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애들이 이걸 보면 도대체 뭘 나를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사람으로 사는 도리와 정직함,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나누어주는 모습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며들겠죠. 그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어른들이 참 철이 없는 건지. 철이 없죠. 상처도 치유가 안 된 거고. 이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할 일이 정말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줘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살아나는 법이 아니라 목회라는 건 교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는 교회만 다니지 크리스찬이 30%도 안 되는 결과를 우리 뭐 통계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이 모든 일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 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예, 사랑이 넘쳐나고 온유해지고 예의 바르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보여주고 행해야 되는 거죠. 예. 선교비 보냅시다. 이것도 나눔의 법칙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선교비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 길어지기 전에 사연 보겠습니다. 리비님 오늘은 한 직원의 제안으로 근처 공원에서 가을 보면서 도시락하고 점심 먹습니다. 멋진 직원이네요. 맞아요. 이런 계절 지금 미세먼지도 없잖아요. 요새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지키미님이요. 네, 그다음에 들장미 소녀님이 황동현님, 김정원님, 베토벤님, 쿠람데오님, 유에피봄님 쫙 오늘 고풍 상흥님이 9위로 오셨어요. 야, 빨리 오셨네요. 태현 씨가 8위, 10위까지 갈까요? 하늘을 보자님이 10위로 들어오셨습니다. 베토벤님 점심 퍼뜩 묵고 미량 출장 갑니 데이. 이게 데이가 오늘이라는 뜻이죠. 출장 갑니 오늘. 아닌가요? 네, 네, 썰렁했지만 웃어주는 분들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DJ의 고마움이 전달됩니다. 자,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나영환 오은이죠. 밀러 선교사님이 즐겨 부르셨던 찬양들을 모아봤습니다. 밀러의 찬송가.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아, 자 오늘의 메뉴는요 따끈따끈 기름기는 쫙 뺀 수육입니다. 예, 수육.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도 만나고 오겹살도 만나고 뭐 목살 항적살 뭐 맛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요. 저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의 꽃 하면 바로 돼지고기 요리의 최고봉은 바로 수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젊을 때야 뭐 삼겹살이 최고지만요. 나이가 살짝 들고 건강 생각한다면 콜레스테롤 무서워서 고기 함부로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수육은요 기름을 양 쫙 완전 쫙 뺀 요리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만점입니다. 냄새. 와, 이 고소한 향이 싹. 아, 제가 오늘은 수육 할 때 그냥 저기를 좀 넣었어요. 예, 부추를 그냥 쫙 해서 부추 한접 해가지고 한접을 죄송합니다. 반접. 에, 진짜 건강에도 좋죠. 거기다가 뭐 싱싱한 보쌈이 좀 있으면 긴장들 하시죠. 쑥쑥 양념한 김장김치 그냥 수육 한 점 톡 올리고 싸 먹으면 그냥 쫙이지. 오늘은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김치에다가 네 그리고 수육을 요 보쌈 해가지고 뭐요? 그죠 간장에 그 와사비 있죠 푸른 초장. 네, 와사비가 푸른 초장 아니야. 저 오늘 푸른 초장과 해가지고 부추래. 그렇지. 요것도 맛있어 진짜. 어우 갓 꺼내가지고 아유 아 김이 막 엄청나네. 어머 야 뭐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요? 진짜 말할 수가 없네. 더 줘 더 줘. 또 좀 방금 꺼낸 뜨끈한 돼지 수육보다 몇 배는 더 맛있는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큰 공로를 쌓아도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참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이웃사랑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에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셈이죠. 죽은 믿음이란 건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곧 실천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믿음이 없이는 맞아요. 행함이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영도다리님이요. 와, 또 목사님 방송하시면 수육을. 아, 진짜 먹는 거로 착각하신 거 아니죠? 벌써 군침이 돈다고 이은주님. 식사 안 하셨나요? 네. 늘 간단히 드셔서 좀 점심 잘 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멘 하면서 주아랑님. 예. 다찬별님도 들어왔네요. 진짜 너무 안 들어온 거 아세요? 아, 100명이 안 됐어. 100명이. 90명도 안 된 거 아세요? 100명 고작 90명이 안 됐어. 목소리 점점 줄어들잖아요. 90명이 안 됐어. 아,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식사 그만하시고 진짜 배고픈데 이제 제가 더 배고파요. 주영님이 서울 영동교회 청년 2부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오늘로 96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청년 2부가 뭐 몇 살까지 이렇게 돼 있나 보죠. 1부 몇 살, 2부 몇 살. 한 해가 더 가니까 나이가 드니까 주영님 한 해 갈수록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태연 씨가 오늘 일하러 가요. 수정 작업 있다고 해서 화이팅. 블루 딱따구리님 들으며 함께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 오늘

춤추는 예배자님의 그 태어난 지 50일 된 조카 아진이가 탈장으로 긴급수술을 한대요. 주님, 치료해 주시길. 저희도 조카, 그러니까 손자죠. 예, 조카의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이제 30일도 안 된, 30일이 뭐야? 그냥 벌써 30일이 안 됐죠. 예, 근데 수술을 해요. 아이고, 참. 아진이 수술 잘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병희 씨의 아들 효자거든요. 태영이가 또 어제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대요. 왼쪽 무릎 십자인대 재건, 반월상 연골판 봉합수, 아이고. 수술은 오늘 오후라고만 하고 시간 아직 안정해졌다고 합니다. 잘 치료되고 재활도 잘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이와 아진이, 예. 그리고 저희 조카 손녀는 하영이에요. 하연이. 네. 하영이. 제가. 아무튼 여러분 아픈 우리 식구들 위해서 지금 5초 기도라도 주님 마음을 다 담으면 오늘 마음 얘기했는데 치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신호대기 중 이렇게 달려오신 양이님처럼 캔디님처럼 보쌈 얘기도 들었다고. 클릭님, 작은 예수님, 백향중기님도 반갑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길이 얹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텐트메이커스예요.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예순아의 치료자 텐트메이커스 그리고 어쿠스틱 머신의 눈물병. 네,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아미의 놀라운 주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눈물병 잘 들으셨죠? 유해피봄님, 만나고 싶지 않으신 분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마음을 비웠더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다시 만나기로 하고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했어요. 믿는 자에게 두 손 잡고 기도해 주지 못하였음을 후회하고 있어요. 믿는 자이기에라는 뜻이, 아, 믿는 사이인데도 같이 기도하지 못함을. 아유, 직장 추천에서 눈물이 흐른다고. 아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마 교회 안에서나 믿음으로 인한 관계 안에서 아픔이 있으셨나 보다. 따로 기도하시죠. 뭐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주님, 토닥토닥입니다. 예. 마미님의 아드님도 화상치료 수술 받았다고. 상처 안 남기를. 진짜 화상치료는, 화상 입은 건 어휴, 흉터가 남을 일도 꽤 있어서 주님 흉터 안 남게 해주세요. 캔디님이, 저도 작년에 이제 딱 1년 지났는데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에, 이제 정신 차리셨대요. 탈장 수술도 하셨다고. 스스로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 정말, 아, 진짜 크게 사고 나셨었나 보다. 어떻게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리정은님,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멀리 일본에서 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네, 어노인팅에 교회여 일어나라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어서 달려와 주세요. 김명수님, 화요 배달 찬양 예배 좋으셨나요?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일어나고 힘든 분들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0: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기도. 하나님, CBS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거짓말로 CBS가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두고 영상으로 띄우고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정관에 기독교 가치와 온 교단이 함께 모여서 유일한 개인의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으로서 유일한 연합기관에 한국 기독교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말에 정말 미련한 것인지 분별력이 없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끊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방송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기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 또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우치게 하시든 회개하게 하시든 멈추게 하시든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앞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이포유는 방송 듣는 사람들이 날마다 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이 빨리 5만 명이 듣고 10만 명이 듣고 100만 명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지요. 하나님, 어찌하든 이 조이포유 24시간 찬양 방송을 듣는 자들이 날마다 늘고 들으면서 찬양 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5만 명을 넘어 10만 명이 넘게 하시고 또 11주년 공연에 좋은 교회와 좋은 출연진들도 섭외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서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네, 보컬은 김은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야, 이제 추석이 정말 다가왔네요. 올 추석은 작년은 길었는데 올해는 추석 좀 연휴가 짧죠. 네, 짧죠. 주이포유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좋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이포유 방송이 더 많은 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 반 이후에 1시 20분 이후에는 전화를 받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요.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받아줄 거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됩니다. CBS 직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큰 것도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뭐 큰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진짜 밥을 못 먹거나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요즘 세대 있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후원 같이 해주세요. 예. 저도 올해 또 3만 원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3만 원이 왜 작겠어요, 저에게요. 예. 10만 원이 왜 작겠어요. 이제 15만 원이 됐지만 여러분 3만 원을 늘렸는데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큰일에 내가 그 3만 원으로 너무 귀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3만 원으로 그냥 삼겹살 2인분 먹을 걸 그냥 꾹 참았더니 어떻게 삼겹살 2인분에 비교했어요. 하겠어요. CBS에 3만 원이 올 때는 이미 그때는요. 예. 이 나라와 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겁니다. 02-2650-7003 7003이야. 7400이 아니고요. 소미아님 7004요. 7004. 그러니까 7004죠. 네. 2650-700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분 넘어 30분쯤 이후는 전화를 다 받을 거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소미아님 너무 고맙습니다. 은연 짱짱님 달려오셨고 아멘 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미님 마늘 다 까셨나요? 카레. 저도 오늘 아침에 카레 먹었어요. 아들이 카레를 만들어 놓고 가서 네. 음식 만드는 그렇게 좋아하네요. 물론 먹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아들도 기도 제목이지만 잘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해요. 멋진 아들 맘님이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으며 혼자 흥얼흥얼 좋겠다. 예. 야, 4410번님 카톡 알리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CBS 영원히 사랑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카톡 알리기 한 명 했어요. 뭐 꼭 월요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난 사람 있으면 하십시오. 네, 생각나는 사람 툭 쏘면 아 해야겠다 이러면 돼요. 작은 예수님 고맙습니다. 힘나네요. 네. 일 나가기 전에 급하게 밥 준비하다 들어오신 진희님 이제는 일을 나가셨겠다. 그죠? 제가 너무 늦게 소개해드려가지고 럭키님도 고구마 간단히 먹으면서 들어갑니다 하셨어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그러신 느낌이네요. 아롬 93번님도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입니다라고 아주 일찍 오셨어요 오늘. 네. 자, 제이어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승리하였네 이어지고요. 메들리죠. 네. 그리고 찬양인도 작교입니다. 믿음 따라 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서 들어와 들어와.

리듬 따라 찬양이 노작교 음반 중에 들었습니다. 정민주 청년과 공원에서 찬양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그럼 같은 직장 분이신가 보죠? 네. 이야, 좋네요. 이렇게 직장에 어떤 믿음도 같고 결도 같고 세계관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최고죠. 최고. 완전 최고죠. 네. 마나타 선삼선리님은요, 사평도 점심은 고구마 찐 건 먹습니다. 사평도 사랑합니다. 군역이 도서관 2년 언니가 이천에서 농사짓는 오빠표 포도와 함께 포도와 고구마 찐 거 뭔가 이렇게 건강하면서 뭔가 고급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부러움에서 시작된 거겠죠. 네, 배고파. 배고파요. 퇴근길이라고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님. 한정과장 걸어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회사에서 추석 선물이 너무 무거워 전철 타고 버스정에서 기다리면 문자해요 하셨습니다. 아, 무거운 추석 선물을 받으셨군요. 그럼 진짜 누가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좋죠. 선물 받으면 좋아요. 예. 주는 건 더 좋은 거 아세요? 나누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게 42년 그냥 적용하면서 이제 나누는 걸 열심히 했더니요, 줄 때가 더 기뻐요. 예, 줄 때가 진짜로 몇 배 기쁜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뭔가 줄 때. 예. 고춧가루 빻고 들기름 짜고 빻고 짜고 명절 준비하다 출석이 늦었습니다. 흥부 마누라님. 아이디어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네. 예, 댓글이네요. 2부에도 수고하신 단양이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수영 끝나고 햄버거 드시려고 사신 하다샤님 부럽습니다. 저도 듣고 있어요. 반가 반가. 달과 별사랑님 반갑고요. 서미아님이 오랫동안 출첵하는 가운데 SBS가 산을 넘고 있다는 간절한 멘트, 사장님 멘트. 예.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쯤 전화하면 있지 않을까요? 30분 후에는 반드시 있고요. 02-1650-7004로 우리 그래요. 추석 맞이 CBS와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은 애청자지만 Joy for You를 만드는 제작자잖아요. 여러분의 사연이 이 방송을 만들고 있으니까 제작자 입장에서 우리 그래. 네, 이 정도는 해야지.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CBS가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예. 0491번님이 파 다듬어 양념 만들고 버무릴 준비 다 해놓고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 우리 애들, 막내 동생까지 챙겨야 해서 많이 했어요. 명절에 이제 챙기시느라고 아유 다듬기 힘들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하니 안 힘드네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자식들 다 보내드리곤 하셨겠죠.

그랬겠죠. 다 그랬겠죠. 어머니들. 저도 어머니 그립습니다. CBS 워십 콘서트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 그리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진짜.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두 곡 보내드릴게요. 어서 들어와 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어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달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걸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걸로 설 수 있을까. 가을이면 항상 보내드린 곡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다가 문득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보면 정말 정말 어떤 거 이 해 아래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홀로 설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랑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평생 남을 수 없다면, 오래 버틸 수 없다면 이 세상 자랑, 명예, 뭐 복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고백들을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이 고백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인정하고 싶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 다음에 프라이드 밴드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반주자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네, 오늘은 프라이드 밴드의 맑은 목소리 참 예쁘네요. 아침에 아들하고 신앙 강요.

한다고 아침마다 말씀 한절 보내는데 보내지 말라고, 다른 건다 듣는데 신앙은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잘못 사신 것도 아니고요. 가족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우선 하지 마세요. 예. 그럴 때 보내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모로서 정말 잘 살아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을 보지 말고 길게 보시면서, 그러다 하나님도 짧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길게 보고 기도하면서, 우선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신앙에 관한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근데 신앙에 관한 얘기가 꼭 하나님, 교회 이게 얘기예요? 그냥 잘 살아가고 사랑을 표현하면 신앙에 관한 얘기 아닐까요? 아들 사랑한다. 아들 힘내. 좋은 얘기 해주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그게 다 신앙에 관한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 같이 말하는 거니까. 꼭 신앙에 관한 얘기가 교회 뭐 성경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이미 예수님이 살았던 얘기들로 삶으로 내 언어로 표현했다면 그것도 신앙 얘기 같아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네. 돌아옵니다. 3803번이 가을 노래 나오니까 코시모시가 집들에 핀 코스모스 가을을 알려준. 집들에 펴 있어요? 세상에. 부럽부럽. 버스 타고 엄마 집 가는데 하늘도 참 예쁘다고. 아이고, 엄마 보러 가고 코스모스 봤죠. 하늘 예쁘죠. 최고네요. 네. 정말 최고네요. 0998번님 일하는 곳에서 참 어렵네요. 따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서 지혜롭게,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지혜롭고 하면 그런 거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툭 드는데, 보육교사로서 10년째 일하시는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네 더욱 신실함을 0998번님께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짜 진짜 네. 자, 들어와, 들어와. 인사해 주시고요. 02-2650-7004로 제 말에, 그래야 해야지. 언젠간, 언젠가라면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만 원, 2만 원, 3만 원이 언젠간 필요한 돈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도 되는 거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는 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눈 나눔은요, 물질의 복을 꼭 받아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그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 TBS를 함께하는 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세요.

네, 오베세 세상 모든 풍파널 흔들어 약간 줄였네요. 아쉽 시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앞엔 메리 제인이었죠. 나의 사랑하는 책. 애인이 김미라님, 교회 아직 안 다니지만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음 교회는 꼭 다녀야 되는데 교회 언젠가 당연히 가겠죠. 그렇게 그 정도면. 귀하네요. 주품쌤님, 예, 수능 보는 모든 정말 수능생들 힘내십시오. 예. 라니뿡님은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셨는데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귀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저도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달과 별 사랑님. 악을 맞서기보다 피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 저도요. 정말 피하게 하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미용님, 어머니 생각난다고 한 달 전에 천국 가셨으니. 아이고 참. 우르사님, 저는 이 복음의 소리가 끊어질까 봐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이 방송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면서도 02-1650-7004로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전화 받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주신 분들 다음에 하지 말고요. 오늘 하세요. 곧 축복의 것이니까요. 크렐란스님, 소망님 사연이 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녹음 때 꼭 하겠습니다. 남편, 멋진 남편 얘긴데. 자, 커피소년의 믿음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2부 한 번 더 할까?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0: 성경 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나의 실수, 편견, 부족함까지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최선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편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 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 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두들 바쁜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명절 전 업무 마감에 바쁘고 택배 기사분들은 쉴 틈 없이 달리고 있고 가정에서는 명절 준비로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죠. 지금 우리는 모두 달리는 중입니다. 김상민 작가가 쓴 아무튼 달리기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달리는 이유는 수십 가지도 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뾰족한 건 내 안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달리는 것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바쁜 시기를 뭔가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 마련해 드릴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첫 곡입니다.

0: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김범수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첫 곡은 웨이홈의 달리기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황광선 편곡의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추석을 앞둔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마라나타님, 하하호호님, 감셋3cm님, 파리가제트님, 블루딱따구리님, 평화님, 스마일님, 김선주님, 은하수구수록님, 제키리님, 여주왕자님, 이은주님도 오셨고요. 김숙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레미파 보라시도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서 글을 안 남길 수가 없네요. 진아님도 오호 흥겨운 달리기. 비공개님이 첫 곡부터 너무 좋은데요. 자주 청취하는데 오랜만에 인사 나눠요. 조금 짬이 나서 헌혈 카페에서 함께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첫 곡으로 달리기를 들려드렸더니 많이들 달려오셨어요. 예, 사랑하는 자연님도 오셨고 고윤희님, 멋쟁이님, 주하랑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안전운행으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해요 하셨고 이터널님은 여유롭게 전진님의 예쁜 목소리 들으려고 토란 껍질 열심히 깎고 자리 잡았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드려요. 아스농부님도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 진하나님 목소리 들으며 함께해요. 아타카님이 아파트 앞 분수대에 가을 햇살이 닿으니 물방울이 아닌 햇살이 튀어오르고 있어요. 장관까진 아니라도 넋을 잃기엔 충분합니다. 분수대 물방울 속에 햇살 멍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앞자리에 앉아 봅니다. 앞자리 좋은데요. 신통방통님은 출근 준비하며 함께하네요. 전주찬 가족 여러분 반가워요. 야간에 근무를 하시나 보네요. 신통방통님,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안젤라님은 저는 짝꿍 따라서 창원 가는 길 문경을 지나고 있다고 늘 이렇게 금술 좋게 같이 다니시나 보네요. 보혜사님은 부산 공원에 나타난 상어 뉴스를 매일 찾아보고 있어요. 얼른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해경이 억지로 처리하면 북항이 자극된 데서 지켜보고 있답니다. 부산 가시는 분들이 부러워집니다.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억지로 그 내보내다 보면 공격성이 나타날까 봐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길가에 있는 그 근린 공원에 상어가 나타나서 지금 뭐 그곳에 전국적으로 막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카페는 막 인산인해. 주차장도 많차고요. 난리도 아니라는데 추석 때까지 상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석 때 부산 가시는 분들 상어, 이 관종 상어라고도 불리는데 상어 꼭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맞이로 많이들 분주하시죠. 다들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그리고 추석 준비 뭘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뭐 시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집안 대청소, 가족 맞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추석 선물들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또 드라마나 영화 보려고 다운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또 추석을 보낼 계획이신지도 많이들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노르웨이 구세군의 대표적인 찬송가 예이엘 앤 세일러. 나는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입니다. 노르웨이 구세군의 헨리 탄드베리 대령이 작사하고 클라우스 웨스트베 중령이 곡을 썼습니다. 노르웨이 가수 베르틴의 제를리치의 찬양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가사 소개해드리죠. 나는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 변화의 물결 위에서 주 예수께서 내 항로를 정하셨으니 이 항로를 따르리. 나는 빛나는 땅을 향해 나아가네. 생명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영원한 햇빛과 여름이 있는 곳으로 가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장례 찬송가로 불려지는 곡이고요.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이어서 18세기 영국 웨일즈의 찬양 사역자 윌리엄 윌리엄스가 지은 찬송가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위대하신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러미 커셀라의 새로운 편곡으로 들어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여 이 메마른 땅을 지나는 순례자를 인도하소서. 인생의 여정 끝까지 주만 의지하겠다는 소망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신승희의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까지 세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 찬송가 예예렌 세일러. 나는 생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입니다. 베르티네 제를리치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위대하신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제러미 커셀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신승희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신뢰를 촉구하는 지혜의 시편. 시편 37편 5절에서 9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는 나에게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조셉 마틴의 곡 주와 함께 가리라 이상길이 지휘하는 이쿠라레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은하수 구스록님이 저희 가족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7명 내일 부산행 비행기로 떠납니다. 토요일에 서울 올라와요. 관상상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 추석 맞아서 부산으로 가족 여행 가시는군요. 진짜 좋으시겠어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사진도 꼭꼭 찍어두세요. 아들 며느리가 가자는 대로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주셔야 싸움이 안 납니다. 아시죠? 아타카님은 저희는 어머님이 올 추석은 그냥 밖에서 내가 밥살 것이다 하셔서 아주 편안한 명절이 될것 같아요. 팔순이신 저희 시어머님 정말 멋지시죠? 저 맏며느리인데 정말 좋아요 하셨어요. 와, 시어머님이 최고시네요. 와, 음식 만들 필요 없어. 내가 다 쏜다 이러신 거잖아요. 시어머님께 꼭꼭 칭찬 한가득 해드리세요. 완전 신세대 시어머니시라고요. 아, 네, 신세대라는 단어가 좀 옛날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어깨 한가득 힘빡 들어가시게 아시죠? 쌍따봉도 좀 날려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설 때도 쏘실 것 같아요. 희망은광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지한 달이 다 되어 추석이 오고 방송 들으며 오늘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 우리 주차나 가족 모두 명절 졸음운전은 꼭 금물입니다. 잠 오면 쉬어가세요. 전 추석 명절을 남편과 병실에서 자녀들 문안 받으며 지냅니다. 미안하면서도 이 또한 감사입니다. 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희망은광님, 얼른 회복하셔서 다음 명절 때는 집에서 가족과 편안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신혜숙님이요. 후배 만나 간증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불자인 가정에 동생이 언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했다는 말에 주기도문만 하면 눈물이 많이 난다 하더니 남편의 사업 고전 중 물질 축복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형편이 어려워 해약한 보험에서 뇌경색 진단받았던 거 청구했더니 오늘 3천만 원이란 돈이 입금됐다는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했네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간다 합니다. 와. 와, 역시 하나님은 이 벼랑 끝에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한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네요. 정말 기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곡도 남겨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아무튼 달리기라는 책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달리기, 밤에 뜀박질. 같은 달리기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아침 달리기는 생기로운 계절의 소리를 듣는 일이고, 바깥 세상과의 만남이라고 저자는 말했는데요. 밤의 뜀박질은 다르다고 해요. 발자국 소리와 내 숨소리로만 공간을 채우는 경험. 텅빈길 위에서 스스로와 나누는 깊은 대화라고 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바쁘게 달리는 오늘입니다. 아침처럼 세상을 향해 달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밤처럼 잠깐 멈추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백명의 청년들도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백약이 무효인 사람에게도 놀랍게 작용하는 만병통치약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요. 네. 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1: 아멘. 믿습니다.
2: 저도, 네. 저도 이 약 먹고서 좀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약은 39권이나 되죠. 신약은 27권. 이걸 잘 섭취하니까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네, 이제 사람이 되고 또 곧 오시는구나 하고 또 새 힘이 납니다.
3: 네. 이런 말이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 확 와닿는 말 아닌가요? 네.
4: 전 이렇게 들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분명해진다.
5: 그렇죠. 근데 어디 부분인데요?
4: 어디?
5: 이게 신구약 속에 진짜 언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아는데 정확하게 어디 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직 잘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4: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신구약을 관통하는 언약이 한눈에 쫙 보이시나요?
0: 보이시겠죠.
6: 보시기보다는 봐야 보여요.
4: 알아봐야.
0: 와. 찾아봐야 되는군요. 잘.
7: 그렇죠.
8: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면 신구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공부하면 구약이 새롭게 열리고 신약도 새롭게 열린다.
3: 네. 아멘.
2: 성경이 31,102절인데 이 31,102절을 한 줄로 줄이면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아멘이죠. 오늘 구약과 신약으로 오늘 잘 설명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서로에게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노아 언약은 우리에게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짊어졌어요.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은혜죠.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준 것도 은혜고, 우리한테는 의무가 없고 그냥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언약을 우리와 해주신 겁니다. 노아 언약은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맺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입니다. 근데 노아 언약은 어떤 걸 근거했을까?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요 말이 노아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들었다간 피가 솟구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심판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의 시기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시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방주 옆을 꼭 붙어있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노아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뻔뻔하게 걸어다닐 수 없어요. 잠수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방주 옆에 붙어있거나. 근데 그럴 염려 없이 다니는 거는 노아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은 이후에도 성경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항상 위로하고 희망을 얘기할 때 노아 언약을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너희들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신약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참는다. 이거는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의 언약, 노아 언약은 유효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이것도 노아 언약에 충실한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종말적 환상에서 피조세계 전체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목격하는데 현재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종말에는 하늘과 땅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되는 거예요. 우주의 해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왜 그렇죠? 피조물은 언약 파트너예요. 파트너를 바꾸지 않겠단 말이죠. 끝까지 너를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해주겠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노아의 언약이 째려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연결되어 있구나. 크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낙원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죠.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신낙원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이 나오죠. 맨 마지막 두 장은 복낙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낙원, 복낙원.

0: 신라곤, 우리가 사는 이 중간 시기는 신라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상응해요. 두 장 두 장. 이걸 보면 아, 구약과 신약은 상호 연결되어 있구나. 구약의 언약은 신약에서도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활동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1: 아멘.
0: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언약 백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구약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는 언약의 복 아래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그 누구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2: 아멘.
0: 기도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3: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문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문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문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밑줄을 쳐야 됩니다. 아, 이게 언약문이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로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거를 내팽개쳤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백성이 됐습니다. 바알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폐기됐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언약의 상대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보면 새 언약의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죠? 제사장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또는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초기에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무슨 뜻이죠? 새 언약의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즉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종식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폐기하시겠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취소된 겁니다.

0: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은 신분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언약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도 둘이 될 수 없죠. 옛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언약이 폐기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이 은혜, 이 정체성, 이 자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인으로 이렇게 부부관계로 많이 묘사를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치러지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첫 번째 선택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두 여인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앞장에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이 막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가 그냥 불쑥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율법에도 능통했고 복음에도 능통한 바울은 바로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두 비유고 이것이 두 언약,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다라고 설명합니다. 하갈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젊은 육체를 믿고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육체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고 잉태하지 못한 사라를 막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러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쫓겨나는 율법 구약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육체로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서 90에 기적같이 이삭을 생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신약이다. 성경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설명해 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갈은 여종으로 사라는 자유한 자로 설명해 나갑니다. 하갈이 상징하는 구약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겨나가는, 그래서 구약을, 즉 율법을 믿고 율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의 한계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이다라고 설명하고,

0: 그래서 온 신약은 마치 자유한 자 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게 신약, 복음,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7절에 이 두 비유를 비교해 가면서 이사야 54장 1절을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남편 없는 자가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즉 복음의 신약 새 언약을 붙들었을 때 오히려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나오고 약속의 자녀들이 나온 것처럼 신약에서는 야 너희들이 잉태치 못하고 능력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오히려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라처럼 약속의 자녀, 약속의 은혜, 약속의 기적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고 하갈처럼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붙들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끝은 종일 수밖에 없고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 사라처럼 내 약함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붙들 때 오히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탄생했듯이 내가 연약하지만 나와 같이 계신 그 예수의 복음을 딱 붙들고 약속을 의지할 때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갈의 구약을 붙들 것인지 사라가 보여주는 신약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라와 하갈 비유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육체를 의지했던 하갈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잉태했던 사라와 같이 신약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도 줄기차게 이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켜내신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들으면서 아, 신구약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구나 이해가 되고 신학 박사 오늘 끝나고 받을 수 있을까 기대도 좀 되는데 정말 많이 이해가 됐죠.
3: 네네 진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꼭 주세요. 네. 구약은 하나님의 책, 신약은 예수님 책, 또 구약은 심판, 또 신약은 재림. 어떻게 보면은 둘이 따로 국밥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네.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 또 신약을 따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구약과 신약이 어떤 책인지 한번 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4: 아까 제가 노아 언약을 했을 때는 노아 언약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좀 강조했고 우리 그 이 목사님은 구약은 폐기가 됐고 신약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 예, 그래서 좀 구약과 신약의 좀 비연속성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셨고 두 개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구약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게 이사야 24장 5절에 언급이 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깨뜨린 언약은 이제는 옛 언약이 돼버리고

0: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깨졌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던 언약은 옛 언약이 됐고 새로 할 언약은 새 언약이 됐네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New Testament예요. 신약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신약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생겨나기도 전에 이름부터 지어졌네. 그럼 있던 약은 뭔 약이 되나요? 구약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 순서로 보면 신약이 더 먼저고 있던 약속은 구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필요로 하게 된 건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로 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 이게 아까 명실공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공식적인 언약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번뜩 제가 귀가 열렸어요. 맞습니다. 요 시내산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들과 맺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는데 너희들이 깨뜨렸다. 계명, 십계명이 깨졌다. 얘기죠. 그러면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공간복음서 안에서는 여기만 나오더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었죠. 옛 언약은 소의 피였는데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맺어진 새 언약. 그게 그래서 신약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으면서 신약이 필요로 하게 됐다.
2: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지키다 보면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그 외식, 예수님도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의롭다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신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왜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24장에서는 황소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돌로 된 심장을 제거하고 살로 된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에스겔서 36장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따로 쓰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따로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구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
2: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0: 구약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다.
2: 차준희 교수님은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에요.
3: 신구약을 따로 국밥이라고 표현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신구약은 따로 국밥이어야지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도 언어도 바꿔버렸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네, 신약은 헬라어로 써버렸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다르고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하나 목사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은 분위기 자체가 어두워요. 네, 아담의 타락,
4: 추방,
5: 목이
3: 그리고 끝에는 바벨론의 추방, 이렇게 아주 어두운,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는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빨리 아브라함이 하가를 내쫓은 것처럼 네 마음에서 구약적 사고방식을 내쫓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밝게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밝게 끝납니다. 복음을 붙들었을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6: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구별되게

0: 살라고 또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우리는 신낙원을 살고 있잖아요. 다행인 거는 복낙원으로 가는 길도 신부약 안에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네.
2: 구약이 시작되고 신약이 구약되는 언약의 말씀 먹고 낙원에 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1: 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설교를 드리니까 정말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우리 구약학 차준이 목사님께 네, 교수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구약에서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언급한 대목, 이건 또 신약 쪽이시니까 네, 잘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딱 지목한 대목, 언급한 대목들 요거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학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구약에서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은 어디 있느냐?
1: 네.
3: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쭉 나와요.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 요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요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사야 61장이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의 취임설교예요. 공생애로 취임할 때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요 이렇게 일성으로 시작하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본문을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신약에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언급한 대목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인데 6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해놓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히브리서에서.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한 대목은 어디 있냐. 이것도 몇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 대목인데 요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 언급이 돼요. 여기 보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하면서 여기서 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묘하게 메시아 예수님 본문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잘 찾아봐야
2: 돼. 바울이 네. 구약에 능통하고 신약을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아우 차준희 목사님이시구나. 바울인 줄 알았어요. 바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쉬운 예시들로 또 항상 이해를 높여주시고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0: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된 다른 이야기들이 또 있는지 또 예시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이제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바짓가랑이를 두고 계속 늘어집니다. 다섯 번이나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빵에다가 일부러 곰팡이 피워놓고 불쌍한 척하면서 언약을 구걸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맺어줍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을 다섯 족속이 쳐들어와요. 배신했다고. 그때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의지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SOS를 칩니다. 언약이란 말이 묶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됐고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밤새 그 전쟁터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하나님이 동원되셔서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은데 해가 지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태양과 달아 머물러라 하는 명령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춰버리시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언약 하나 잘 맺어가지고 다섯 북쪽을 일으켜버리,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따라다니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언약 맺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와 맺은 언약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셔갖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랑 맺어버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재미있는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언약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말 그 강력한 언약들이 신약, 구약에 이렇게 싹싹 쏙쏙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귀에 쏙쏙 집어넣어 주시는 김하나 목사님께 다음 주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네. 구약과 신약이 정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구약의 연관성을 아직 우리가 좀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우리가 언약과 말씀 이해에 대해서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살짝 지금 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도 짚어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다 선한 겁니다. 구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선하시고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더 옛 언약과 비교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언약인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떤 거냐? 한시적이다. 새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구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 얘기, 초등교사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이 아이한테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가정교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훈육합니다. 학교 데려다주고 끝나면 찾아오고 애들과 놀 때 지켜보고 막 잘못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제지하고 그게 언제까지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선생님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바울 신학에서.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한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굉장히 보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져갖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안에 있는 메시아 텍스트를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뭘로 가르쳤어요? 구약으로 가르쳤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뗄 수 없어요.

0: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켜야 가능한 거냐?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별성이 있으나 온전한 복음을 설명하려면 구약과 신약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을 따로 국밥처럼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따로 봐야 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는 이걸 통전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1: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보이면 또 멈출 수 없는 게 올포원의 돌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나와주시죠. 네.
2: 아, 안녕하세요. 그 오늘 그 돌발 질문 그 오여사입니다. 아?
3: 그치. 우리 돌발이네요. 우리가 돌발이에요.
2: 그,
3: 네.
2: 지 사투리가 그 충청도하고 그 경상도 섞여가 그 충상도라는 곳에 좀 어색합니다. 예. 네. 그 바로 그 궁금한 질문 그 가겠습니다. 그 있다 없다로고만 그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은 몽땅 다 성취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알기에 구약 말씀들 중에 안 이루어진 것도 있다 없다. 우리 차주인 목사님부터.
4: 있죠.
2: 있다.
1: 네.
2: 그래. 김원 목사님.
0: 야, 진짜 돌발이야. 구약에서 안 이루어진 거.
4: 아직.
0: 아직.
4: 아직.
0: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지. 있다. 있지.
4: 아직.
0: 있지.
4: 아직.
0: 있지. 있지.
5: 마지막 이거.
4: 있죠. 네.
2: 아직. 아직 있다. 어, 세 분 다 아직 있다.
1: 어. 또 차 목사님이 있다 하시니까 또 네. 더 많이
3: 머리가 너무 상태에서 따라하셨어요. 네.
4: 아니, 아직이라는 말에
1: 아직이라는
4: 말이 있거든요. 네. 네. 대부분이 성취가 됐는데 네. 근데 아직 안 된 것들도 있다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1: 그렇죠.
4: 네. 그게 남아 있다고.
6: 유가에서
7: 연습 게임
3: 하네요.
7: 연습
3: 게임 들어왔어요.
2: 돌발 질문 연습 게임 없습니다.
3: 오해사님 아니세요?
2: 우리 맞아요.
3: 무슨
2: 말이에요?
3: 아
2: 맞아요.
0: 있다 그냥.
2: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미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약을 주셨으니까 구약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 네. 이건 목사님
3: 계신데
6: 있다.
2: 있다.
0: 당연히 차준희 목사님 봐서도 있다.
2: 우리 마지막 목사님께.
4: 저는 없으면 안 되죠.
3: 없으면. 네.
6: 그래서 계셔야 되니까. 네.
2: 이렇게 해서 그 돌발 질문 끝인데 잠깐 그 설명도 네. 없이 이렇게 다 끝나버렸네요.
3: 아, 왜 저렇게 하셨어요?
4: 아까 이 목사님이 좀 설명해주셨어요.
6: 네,
3: 네.
6: 네. 구약을 알아야 또 신약이 풍성해지는 게 있고 또 신약을 알면 구약이 또 풍성해집니다. 이게 서로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4: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우리 구약에 너무 오늘 디스를 당해가지고.
2: 네. 아닙니다.
3: 우리 구약.
4: 네. 구약. 네.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다. 라는 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구약학자들은 제일 싫어요.
3: 제일 싫어요.
4: 구약 안에도 물론 신약과 메시아를 대입시키면은 그림자인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이외에 본체 실체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신약 있어요 없어요?
6: 없습니다.
4: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1: 네, 그렇죠.
4: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광대하게 보여준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나 더 폭넓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무궁무진한 거기에 인간론, 그 다음에는 세계관 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진리들이 많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백업해주고 있고 복음을 더 다양하게 하고 있고 더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약 안에 있는 그림 메시아적 본문은 그림자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들이 왕창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약은 퉁쳐서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냥 존재가 그림자가 되는 것 같아서. 과학자들은 괜히 네. 그 말을 조금 싫어하는.
5: 잘못했습니다.
1: 예. 저희가 그 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솔직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요. 매일 읽으면서 이 천국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5: 네. 근데 구약과 신약 어떻게 읽어야 말씀의 연관성을 또 깊이 있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읽을 때 또 나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언약의 책으로 와 닿게 읽을 수 있는지 설명 굉장히 이거는 실생활에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네.
0: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걸 알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구약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은 문학적 형식을 따라 이제 묶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욥시 잠전하가 가운데 다섯 개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예언서가 사례 매길던 호요라범념 미나합습 학습말 방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17권의 이제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다섯 개 앞에 이제 역사서가 17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분철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역사 이야기만 좀 틀거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침묵시대, 그리고 복음의 시대, 그리고 선교시대, 종말의 시대. 이렇게 그 주제별로, 시간별로 성경을 좀 따로 읽게 되면은 언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은 그 일맥상통하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5: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쫙 관통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0: 네. 그렇게 되는 거죠.
6: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랬더니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아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라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신약과 복음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놓은 것이 바울 서신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서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가면서 나아갈 때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신약도 마찬가지고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 구약을 읽을 때 기독론 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기독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예요. 이건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구약은 유대적 읽기가 첫 번째예요. 유대교인들이 읽는 구약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적으로 읽지 않아요. 기독교적으로 읽어야 돼요. 기독교. 근데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기독론 쪽으로 봐야 된다. 여기부터는 조금 논쟁이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구약에는 많은 말씀들이 지금 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목표란 말 제가 썼어요. 목표. 그 말은 뭐냐면 요거를 오해하면 구약의 전체가 다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심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기독교적으로 보자 그랬지 기독론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0: 그렇게 되면 유대교 학자들이 그래서 기독교 성서 신학자들의 성서 읽기를 우습게 생각해요. 뭐야 이거? 그분들은 바울도 이단이라 그러니까.
1: 아, 그런 말.
0: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의 구약 해석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바울의 구약 해석은 영감받은 해석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본문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 해석이에요. 유대교인들은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글 보고 많이 배워요. 그다음에 유대교인이에요. 그분이 개신교 목회자들한테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들이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똑같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왔다 그러고 당신들은 왔다가 다시 오신다 그런다. 공통점은 다시 오시는 거다. 언젠간 오신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1: 물어보죠. 그때 오셨던 분 맞으신가요?
0: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보는데 한 번 왔다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2: 지금 오셨습니까?
0: 라고 물어보자.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빨리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게 마틴 부버가 남긴 아주 유머 있는 하나의 멘트였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차이점이죠. 네. 구약에 있는 메시아 논문은 우리는 예수라고 믿어요. 그게 기독교 해석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많은 모든 본문들 다 예수를 가리킨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3: 네.
0: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아까 복음서부터 읽자 맞는 것 같아요. 복음서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1: 그쵸.
0: 그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 읽기가
4: 저는 된다.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1: 네.
3: 둘 다 맞아요.
4: 그만큼 창세기가 인간의 탄생과 천지 창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돼야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1: 구약만 읽고 또 신약만 읽는 그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의 그 언약이었구나 라는 깨달음 오늘 얻어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좀 읽는 언약 백성들답게 외치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죠.
5: 백해무익 노노 100번 유익한 구신약 신구약 읽기로
1: 주님과 하나님의 시간
5: 월포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번 주는 좀 설레죠? 예, 괜스레 마음이 또 몸도 좀 분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나 저녁부터는 본격적인 명절권 진입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원래 소풍 가기 전날이 더 들뜨고 설레잖아요. 명절이든 또 다른 기념일이든 정작 그 당일도 좋지만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 세우는 그런 전날들이 더 즐겁지 않나 싶은데요. 야, 이번 추석 연휴 뭐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발 먼저 명절 분위기에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한부영 소소한 것들 들으면서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그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연휴 시작이지만 사실상 보통 그 전날 오후부터 연휴권이라고 보잖아요. 예, 명절 분위기가 이제 이번 주 조금씩 이제 분위기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출퇴근길도 이제 조금씩 막히고요. 어제 월요일은 정말 이동 차량이 많더라고요. 예.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또 준비하는 손길들도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샬씨 가족 중에 떡집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머님이 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도우러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올 추석은 좀 어떨지 상황이. 요즘 들어 더 그 K-디저트 떡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 MZ세대들도 이제 떡 문화를 어렵지 않게 약간 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요즘입니다. 어떤 계획들 있으실까요? 연휴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같이 좀 나누고 소개하고 이렇게 미리 분위기를 한번 조금씩 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석 당일날 일단 금요일에 근무해요. 금요일날 저 출근합니다. 뉴스 근무하러. 예. 그래서 오가면서 제가 그 명절 때 딱 그런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뭐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이거 뭐 많이 이제 할 텐데 그날도 아마 그런 뉴스를 많이 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토요일은 저 처가에 내려갑니다. 가족과 함께. 예. 충청북도. 예. 증평. 내려가고 주일은 돌아와서 이제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연휴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아 샬롬 CCM도 목금토일 나흘 동안 이제 특집으로 가는데 목금은 우리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초대해서 드라이브하면서 고향 갈 때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을 음악으로 목요일은 저희가 꾸며봤고요. 금요일은 이제 가족들 만날 테니 온 가족과 둘러앉아서 함께 들어도 너무 좋을 곡들, 좋을 CCM 또 챙겨서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야옹찐뽕님, 이번 추석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니겠어요? 젊고 예쁜 날.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기로 했습니다. 모두 해피 추석 보내세요. 라고. 아, 저는 지난 설 지나고 봄 정도에 저희 그 장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장모님 생신 즈음해서. 요즘에 그 무인 사진관 되게 많거든요. 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한 시간 반 이렇게 대여할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원하는 컨셉으로 마음껏 사진 찍고 그 초이스 선택도 본인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들 탁탁탁 정해가지고 뭐 인화할 수도 있고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예. 사진 찍기 너무 좋네. 예. 아버지께로님, 이번 추석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다 오세요. 이사한 후 첫 명절이라 집들이 겸 명절을 함께 보내기로 했는데 멀리 안동에 혼자 계신 어머니는 오늘 밤에 모시러 다녀옵니다. 그렇군요. 새해 집에서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좋네요. 웃음이 가득 또 채워지는 새 집에서 가족들의 어떤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 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또 명절 계획 다 좋습니다. 편하게 사연과 또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진아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 그리고 훈제계란 프로젝트에 여기에 모인 우리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들었고요. 훈제계란 프로젝트 여기에 모인 우리 이진아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7756번님 제주에 사는 겸이 윤인애는 이번 명절에 뿔소라 잡으러 갑니다.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은 보트에 가득 담아와서 아주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가족들도 초대해서 함께 하려고요.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오 뿔소라를 그럼 어떻게 잡나? 뭐 고둥 다슬기 잡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나요? 물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채집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물 던지나? 뿔소라는? 야 아무튼 만선 가득 예, 잡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0005번으로 명절 음식 되지런하게 챙겨 먹되 체중은 늘지 않기가 이번 추석의 계획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꿈도 야무지셔. 아니 예 이거 너무 놀보신 분 아닙니까? 예, 되지런하게 아주 야무지게 맛있게 많이 먹되 체중은 늘지 않게 하기. 야, 그럼 운동을 뭐 엄청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예. 사실 이게 또 추석 음식들 약간 기름진 음식 저도 기름 아, 뭐 좋아하거든요. 저도 예. 특히 각종 전 아 저희도 그 작은 어머니께서 전을 이렇게 늘 이렇게 명절 때마다 준비해 오세요. 종류가 한 진짜 한 일곱 여덟 가지. 저는 이제 그 고추 그를 이렇게 반 잘라서 큰 고추를 잘라서 오이고추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막 고기 뭐 다진 거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정말 좋아하는데 아. 아무튼 최대한으로 예 몸무게를 한번 사수해 보자고요. 아. 우리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저는 가을 겨울로 정리하고 집안 곳곳을 좀 대청소하려고요. 그리고 스포츠 중계 보고 드라마 볼 거예요. 라고 명절 계획 야무지게 개인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니까 또 그렇죠. 예, 아시안 게임 우리 대표 선수들의 어떤 활약상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밀린 드라마 보기 아 드라마 보기 딱 좋은 또 그 휴일이 왔어. 연휴가 왔습니다. 예. 어떤 드라마 보실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 예. 아 저는 그 미스터 선샤인을 아직도 못 봤어요. 예, 미스터 선샤인을 언젠가 한번 보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아 그게 너무 기네. 예, 길어가지고 그걸 못 봤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아 유진초이 예. 마음먹기 나름님 연휴가 짧아서 시댁 다녀오고 나머지 연휴는 서울에서 그냥 보낼 것 같습니다. 꽃게가 지금 제철이라 쪄먹으려고 주문해놨어요. 라고 맛있겠다. 꽃게. 꽃게는 살 안 찌지 않나요? 꽃게야말로 진짜 저칼로리 고단백. 비싸서 못 먹지. 아 꽃게는 괜찮나? 대게가 비싸고 꽃게는 그래도 철이면 제철이면 그렇게 안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아 예전에 주문진에 갔어요. 가족과 함께 대게를 먹고 싶다고 애들이 그러는데 또 아내에게도 대게를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홍게를 먹었다는 예. 홍게 무한 리필집이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무튼 꽃게 맛있게 예.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솔님 저 지금 피자 설기 먹고 있어요. 한창 유행이라는 떡이라 먹고 있는데 야, 이거 맛있는데요? 라고 나 얘기만 들어봤지. 피자 설기 이거 와 이거 완전 피자인데 피자 떡인데 진짜 와 백설기에다가 피자 토핑을 얹은 그러니까 퓨전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빵 대신에 쫀득한 쌀떡을 이용해서 와 피자 맛의 어떤 그 떡의 식감과 피자 맛도 즐길 수 있는. 와, 그냥 너무 유행에 뒤쳐져 있어. 두 쫀쿠 이후에 먹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스티브님, 저희 시장 가게 옆 가게가 떡집이에요. 며칠 전부터 오색 빛깔로 다양하게 빚은 송편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아, 추석은 송편이지. 예. 오가는 손님들도 다채로운 색상의 송편들이 예쁘다고 미리 송편을 많이 사가시는 모습이에요. 라고 남기셨고요. 송편 안에 들어간 우리 그때 그 투표창도 열었었는데 깨가 맛있는지 꿀이 맛있는지 콩이 맛있는지 아... 한 3년 전에 우리 투표창 열지 않았나요? 예. 뭐가 1등이었더라? 아, 깨였나? 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복스님, 남양주 오남에서 출발 전남 완도군 소안도까지 약 500여 킬로미터를 가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이 좀 덜 막히길 기도하며 내일 출발하려고요. 라고 그래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막 가장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눈치 싸움 해야 되잖아요. 눈치 게임. 가장 안 막히는 도로 사정이 좀 원활할 때 잘 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AJ 월십, 내가 예수 믿고서.

어폴로즈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가객 선샤인 한정수 주님 한 분만으로 AJ 월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단다님 고3 수험생 있는 우리 집 어디 못 가고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둔 모든 가족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수험생이 집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마음 편하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족들 만나서 또 약간 그렇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좀 이렇게 수험생 있는 가족은 집에서 좀 오붓하게 명절을 보내셔도 좋고요. 내년에 이제 조금 마음 홀가분해지면 그때 다시 또 가족 만나서 함께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별사탕님 피자 설기 저도 먹어보았습니다.

맛있던데요. 소화도 잘 되고요. 담비님도 지금 4개 사왔어요. 피자 설기. 인기 짱이에요. 아. 굉장한데 인기가. 이게 뭐라고 이게. 와, 피자 설기 송편보다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막 유행이라고 막 힙하다고 해도 그다지 저리 손이 안 가네요, 저는. 예. 사실 저는 호빵도 피자 호빵은 별로였어요. 제 취향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팥호빵. 그리고 가끔 야채 호빵이지. 피자는, 아,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예. 근데 절묘하게 만들어주긴 했나 봐요. 피자 설기. 예. 다 지금 뭐 호평 일색입니다. 다 맛있다고 하시네요. 서혜종 님도 와주셨고요. 예. 희망, 온유 희망맘님. 좋은 아침. 퇴근 후 밤에 2시간 알바를 합니다. 어제도 알바를 하고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명절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부터 명절 휴가 보내고 알바비는 그대로 지급될 거야. 이거 추석 떡값이다. 와,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너무 놀랍고 막 감동받고. 알바도 소중한 우리 직원이잖아. 라는 사장님의 그 말씀에. 사장님, 제가 기도할게요. 사장님, 청년 때 뜨겁게 만났던 예수님 다시 만나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냥 허허허 웃으십니다. 우리도 오늘 모두 허허허 웃어요. 샬롬이라고. 아, 또 마음 좋은 우리 사장님께서, 야, 우리도 알바생 직원의 마음을 이렇게 탁 사로잡으셨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추석 그냥 떡값이야, 추석 선물이야라고, 야, 알바비까지 챙기시고 또 따로 명절 선물까지 주시는 아주 마음 넉넉한 우리 사장님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가다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깃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동네 빵집 그래. 가을이다.

나영환 브레이브 소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들었고요. 동네 빵집 그래 가을이다 까지 앞서 함께 했습니다. 행복한 수선아님께서 훈디 저 오늘 여행 갑니다. 엄마 환갑 기념으로 우리 대가족 제주도로 떠나요. 13개월 아기가 있어서 비행기 좀 걱정인데 그래도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해옥 권사님 우리 엄마 환갑 축하하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어머님을 향한 헌사. 아 축하. 그래요. 이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저는 사실 그동안 몰랐지만 드라마를 통해 알게 돼. 이게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라면서요. 그죠? 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신해옥 권사님 여행 가셔서 마음껏 또 대한민국의 가을 제주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1부 마지막 곡 옹기장이 성령의 리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무엇을 보려 하느냐? 보고 싶은 것을 보거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럼 외면하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내가 외면한 그곳을 위해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발의 기초가 사람의 인정이나 환경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발의 기초와 반석 되신 아버지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근무 환경이 불안정하고 내 마음을 지지해줄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언제나 굳건히 서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소향의 반석 위에 Upon This Rock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큰아들 군대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이네요. 조이님. 아, 과일이며 이것저것 잘 먹는 큰아이가 없으니까 음식도 그냥 조금씩만 하려고요. 내일 저녁엔 시댁으로 갑니다. 올 명절에는 뭘 해먹어야 좋을까? 근데 피자 설기가 뭐예요? 라고 남기셨는데 저도 뭐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요즘 그 유행하는 퓨전 떡이래요. 예. 그 매시즌마다 유행이 막 발생하잖아요. 이게 뭐 힙한 디저트네, 뭐 두존쿠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건가 봅니다. 예. 약간 떡을 약간 개량해서 피자와 떡 예, 같이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아 그래요. 큰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서도 아마 특식 나올 거예요. 명절 때 설 추석 예, 특식이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도 아, 좀 함께 있던 가족이 아, 당장 없으면 또 허전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범사의 감사님께서 남편이 천안에 가신다고 해서 갈비 재운 거, 들기름, 멸치 볶음, 열무김치를 가득 챙겨서 아산 언니네 드리라고 챙기다가 순간 또 울컥. 내가 사랑했던 엄마도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천국 가시고 안 계시니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명절 다가오면 소중한 가족들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명절이면 왠지 막 그 왁자지껄하고 예,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막 그런 것만 또 이제 뭐 각종 매체에서 비추잖아요. 그런데 약간 쓸쓸하게 좀 허전하게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명절을 또 보내야겠습니다. 제이님 5개월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는데 추석 당일엔 어머님과 밤 줍기 체험 가려고 합니다. 아, 체험하고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님 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은 어머님 형제분들 모임에 함께 가려고 해요. 라고 또 계획 전해주셨네요. 밤 줍기 좋다 이런 거. 밤 줍기. 은행도 많이 떨어졌던데 지금. 아, 은행은 그 주변에 참 밟으면 거의 냄새가 거의 죽음입니다. 그죠? 예. 체험 잘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2363번님 추석 계획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목표 하나 세워볼게요. 목표. 3시간 정도 차 타고 군산 가거든요. 아들이 운전하고요. 그 3시간 동안 안 싸우기입니다. 요즘 여친을 만나서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는 게도 아니고 돌아댕기는 게 탐탁치가 않아요. 무슨 박탈감도 좀 느껴지고. 예, 아무튼 잘할 수 있겠죠? 3시간 동안 안 싸우기. 예. 아, 쉽지 않은 미션이지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목적지 가기도 전에 차 안에서 이미 막 마음 상하고 막 고성 오가고 이러면은 그 명절 망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기를. 예. 3시간 동안 안 싸우기 미션 잘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구촌 싱어즈의 주는 반석, 박종호, 여호와는 나의 반석

다윗의 노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들었고요. 박종호 여호와는 나의 반석, 지구촌 싱어즈 주는 반석 세 곡이었습니다. 러블리 포스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우리 이수현님도 안 싸우기 진짜 맞아요. 제발. 예.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싸우면 분위기 정말 냉랭해지잖아요. 예. 그때 잘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울컥 예. 욱하는 마음도 조금 넣어놓고 다 잘 될 거야 님. 오늘 5살 아들 한복 입고 어린이집 등원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라고 어머나 예. 추석 빔 또 한복 입고 오늘 또 사진 찍고 그 어떤 놀이 활동할 때 명절과 관련된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뭐 윷놀이랄지 전통놀이 그쵸. 제기차기 이런 것. 아이들 되게 좋아할 텐데. 투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닐 때가 참 귀여운데. 저희 아이들도 몇 번 안 입었던 것 같아. 사놓고. 요즘은 대여해 주는 것도 있죠. 예. 한복 대여. 이춘수님, 오후 출근이라 치과에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하느라 피곤했었었나 봐요. 잇몸이 좀 부었네요. 오늘도 샬롬 가득한 날 보내시길이라고 남기셨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또 연휴 때 갑자기 아프면 아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힘드니까 예, 미리미리 잘 다녀오시고 약 같은 것도 미리 잘 또 처방 받으셔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4913번으로 6년 동안 교제해온 딸의 남친이 추석에 인사 나누며 결혼 허락받으러 오겠다고 해. 와, 내가 다 떨리네. 새 가족을 이제 사위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교제하면서 좀 봤다가 정식으로 이제 각 잡고 인사하는 자리인지. 아무튼 추석 당일에 식당 예약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나. 웬만한 곳은 예약이 다 꽉 차서 깜놀했습니다. 추석 문화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건가 체감하게 되네요. 라고 남기셨네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올 추석은 연휴가 나흘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리 길지 않아서 아마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식으로 아마 스케줄을 세운 것 같아요. 예. 올리브님, 명절 앞두고 달이 하루하루 점점 동그라지네요. 라고, 풀문, 보름달을 9월 25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추석 때. 하늘나라 구름이님, 어제 장근이님, 당신은 자유. 이 곡 부르시려나 하고 힐링 보이스 봤는데, 아직 순서가 아닌지, 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큰딸 독일 보내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신청합니다. 라고 청하셔서 장근희 당신은 자유 준비했고요. 윤상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곡도 이어서 나눌게요.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함께합니다.

무더위 폭격을 쏟아내던 여름이 가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열대야 산책이라 이름 붙이고 후텁지근한 밤 공기를 걸었던 기억이 먼 일 같네요. 그 밤 굳이 나선 것은 배롱나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홍빛 꽃이 그리도 무성하더니 우듬지에 몇 송이만 남은 끝물이 됐습니다. 봄꽃은 피어나기 무섭게 환호를 받습니다. 배롱나무 같은 여름꽃은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뜨거운 볕에 누가 걸음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배롱나무는 뜨거운 날을 견디며 자기 자신이 돼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가 눈을 맞춘 것은 봐주는 이 없어도 제 빛깔로 피어있는 자태가 대견해서였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배롱나무를 가장 뜨거울 때 가장 곱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자태를 거두는 꽃이라 노래했습니다. 제 몫을 다하니 선선한 날이 왔습니다. 이제야 눈여겨볼 만한데 배롱나무 꽃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유언처럼 남은 몇 꽃송이

을 올려다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날에도 제가 심긴 자리를 지키며 봐주는 이 없어도 저로 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시간이 다 하는 날에 그리운 내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천관웅 파수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루아 영성 심리연구소 정신실 소장님의 칼럼이었어요. 배롱나무의 시간이라는 글이었는데 우리 김인숙님도 저도 배롱나무꽃 좋아하는데 올리브님도 무심코 봤던 배롱나무였는데 또 이런 사연이 있군요. 예쁜 배롱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시골집에 두구루가 항상 매년 활짝 피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여름에 피는 꽃 봄꽃에 비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만큼 그럼에도 자기의 때에 꽃을 피우고 또 지는 그래요. 뭐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 몫을 다 해내는 게 정말 또 중요하겠죠.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우리 2102번으로 우리 희망은광님, 오늘은 우리 아들의 43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이삼선님께서 우리 둘째 오빠 이종인 생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기. 최근 할아버지 된 거 축하축하추. 이종인님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902번으로 우리 남동생 고경록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경록님 축하축하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소리엘의 해피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진이님, 올 추석은 아빠만 모시고 동생과 강릉으로 바람 쐬러 가려고요.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신 연로하신 우리 아빠.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서 그냥 일단 떠나기로 한 거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또 힘내셔서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하고요. 차도 좀 덜 밀리고 편안한 여행길 될 수 있기를 모두 해피 추석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아빠와 떠나는 어떤 특별한 여행 계획 잘 좀 세우고 계시죠? 뭐 이렇게 빡빡하게 말고 쉬엄쉬엄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거 보고 가을바람도 쐬면서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예. 특별한 추억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영동제일교회 찬양가 경배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갈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흥얼거리는 우리의 짧은 노래 한마디에 성령께서 화음을 넣으시며 은혜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31장 보내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요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우리가 만난 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이들의 손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133장이고요. 이어서 다 나와 찬송 부르세 유혜정의 찬양으로, 오 영원한 내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새벽부터 우리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곡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운성님께서 4월과 5월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아롱별님께서는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조이포유에서 신청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릴게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어있죠. 이정호님께서 추석 명절 가족 신앙생활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 건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7816번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뭐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조영은님께서는 새벽기도회 향해 걸으면서 들어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무지개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유지훈 이유리 하나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녀분들 가정인가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크라님 아침 일찍 일어나 찬송 들으며 운동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아멘. 라신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내 하나님은 김명선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이 곡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스태핑님 청하신 피아워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곡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7240번께서 소프라노 강혜정의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어플로즈의 찬양 강혜정의 솔로곡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세상을 사는 지혜 안양시립합창단의 곡을 청해 주셨네요. 김동규가 곡중 솔로를 맡았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은총님께서 신청하신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송정미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과 레위 자손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크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는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와 자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모든 역사가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임현모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진희사랑님께서 안산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숙희님, 주일 아침에 엄마에게 맑은 정신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6792번께서는 영육간에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요.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계시네요. 역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님께서는 추석 명절 앞두고 손이똥서와 대판 싸우셨다고. 어떡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께서는 어제 수원 화성에서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명절 분위기로 업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추석 담긴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등사님, 주님 꼭 잡고 같이 가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주님여 이 손을,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바람 속의 음성 함께 할게요.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기를 멈출 때 비로소 영혼을 갉아먹던 고통이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영혼의 평온을 위해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할까?

박은미의 철학은 어떻게 불안을 이기는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하루에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CBS 중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 예수여 은혜를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0: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가족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어모키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빛과 소금의 찬양,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 청해 주셨습니다.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풀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날.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날.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날.
2: 자연한 날.
3: 이수원님께서 기온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명절 준비 잘하세요. 추석에 저는 근무네요 하고 보내셨는데 그러시군요. 추석에 꼭 근무해야만 하는 직업도 있고 또 근무 환경도 있을 수 있죠. 꼭 필요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당일이 아니어도 이어지는 명절 연휴에 풍성한 기쁨 또 감사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끝곡으로 함께하죠. 예람50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0: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반복되는 일상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하루가 계속되면 우리의 뇌가 여러 날을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오늘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는 있겠죠. 늘 걷던 길도 바꿔보고 안 하던 무언가도 배워보고 내일은 말이죠. 늘 비슷한 내 삶에 작은 새로움 하나를 살짝 심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류은과 마르지 않는 샘 함께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도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6월 15일에 시작한 CCN 캠프가 오늘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일이 지나온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 벌써 100일이야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CCN 캠프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육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 눈 뜨고 숨 쉬고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고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은 많지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을 오늘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들어본 두 곡의 찬양이었어요. 조금 전 전해드린 곡 곡은 정혜원 일상의 기적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아이빅밴드 한이가 함께한 일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삶의 나눔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곡 항상 다 전해드리지 못해도 제가 잘 모아두었다가 틈틈이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CCN 캠프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2144님께서 거제에서 저는 거제 노가리 총각입니다 하시며 마산 한남제일교회에 가서 네팔 러메스 목사님 만나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시 거제로 가는 길에 방송 들으며 사연 남겨봅니다. 네팔에 비 때문에 교회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요. 방송 듣는 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신청곡은 신윤원 목사님의 고난이라는 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은미 찬양 앨범에서 신윤원 피처링 고난 준비했고요.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시작하는 찬양이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이가 요나단의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해피봄님께서 기도 제목과 함께 샬롬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윤원 고난과 2009년에 다시 녹음한 버전인 달가요나단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또 샬롬은 김도현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브님께서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 가을 풀벌레 소리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영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더욱 궁금한 시간을 CCN 캠프의 찬양으로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며 축복이네요. 김조한, 류세라, 유지광, 박지현, 범키, 에일리, 이미셸, 시편 12편 해달라고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또 재롱이님께서 김상진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신청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어요. 신청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준비하고 있어요. Love you님,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초조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짐니의 음성으로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짐니가 부른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였고요. 앞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찬양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시편 12편 해달라고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으로는 스캇 브래너 레위 지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All that I can say 전해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0일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1부.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2017년 글로벌 이코노믹 신문에서 소득 양극화 심한 한국에 맞는 이상적 분배원리 뭘까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은 사회 분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분배 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구분짓는 법칙 중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칼럼은 A가 80개, B가 20개, 총 100개를 투자하여 이익이 10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세 가지 분배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형평성의 원리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투자한 비율대로 A가 8개, B가 2개를 가져갑니다. 균등성의 원리는 투자한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이 1에서 이익이 난 것이니 이익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A와 B 모두 5개씩 가져갑니다. 필요성의 원리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대부분 돈을 적게 투자한 사람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형평성이 주가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필요성이 주가 되는 사회가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면 형평성으로, 서로 친한 사람이라면 균등성으로 나눕니다. 필요성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이 필요성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 필요성에 따른 분배가 인간 조직에서 실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두 곳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두 조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으로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에 따라 헌금한 것을 필요에 따라 어려운 곳에 선교합니다. 또한 신앙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 영적 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받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아빠가 일을 하든 엄마가 일을 하든 함께 일을 하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돈은 누가 씁니까? 주로 일하지 않는 자녀들이 씁니다.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입니다. 필요성의 원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이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이적인데 이 장소가 혼인잔치집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본질상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0: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시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폴란드의 작가 코리덴 붐 여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오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는 손길 중에 특히 맞이들이 참 그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유진의 큰딸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이

네,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여러분과 또 동행하기 위해서 추석 특집 마련하니까요. 가족과 관련된 찬양곡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추석 명절, 설 명절에는 제가 국악 찬양들을 좀 선곡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부방 시간에 새로운 국악 찬양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집, 가족 특집으로 함께 할게요. 김정임님께서 김종찬 목사님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다르크님의 계절이라는 이행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 절, 절대로 잊지 말아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소중함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을에 더 계절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598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 행복, 캠프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혁진의 찬양, 오늘 하루의 수고와 라는 곡으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이혁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지영 그리스도의 계절 들으셨고요. 그 전에 전해드린 곡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를 김종찬 목사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임신옥 님께서 추석이 다가오니 천국 가신 부모님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찬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 함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역시 명절이 다가오면 그렇게 그리워지는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바라기 님께서는 너에게 신청할게요. 쉬다가 일일 아르바이트 다녀왔는데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밤입니다.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시며 신청해 주신 곡 오늘 전해드릴 거고요. 7694님께서는 그 사랑 얼마나를 써주셨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사가 쓰여져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저에게 참 감동을 주신 곡이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김형미가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은의 너에게에 이어서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들으셨고요. 수프로님께서 Love Like This를 청해 오셨어요. 커비 카펠의 피처링 찬양인데요. 끝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자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랑. 오직 자비와 은혜로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죠 라고 너무 멋지게 해설을 써주셨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Love Like This.

커비 카펠의 Love Like This, House Fires의 앨범에서 전해드린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예수행진의 신사도행전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연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5681님도 저희 집 고3 수험생 유하가 수시 모집에 응시했는데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의 영광을 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을 오늘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면서 끝곡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0: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 가운데 한가위를 대표하는 건 강강술래 아닐까요? 달 밝은 밤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 뭐 이제는 미디어나 특별한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달이 밝은 밤, 이것부터가 특별하고요. 빽빽한 빌딩과 아파트 숲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같은 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돌 수 있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번 추석은 강강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둥그렇고 넉넉하게 함께하는 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붉은 반달이 유난히 컸던 어젯밤 추석 때 보름달 아래에서 강강술래하라고 그리 커 가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폴라리스님. 함께함이 기대가 되고 함께함이 행복한 명절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였고요. 에스프레소님은 동그란 호박전, 동태전 만들면서 함께합니다. 동그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뭔가 동그란 거와 관련된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아짐님께서 지금 손주 어린이집 추석 명절 할머니 초대받아 가고 있습니다. 설레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강산 어린이가 부릅니다. 동그라미.

이강산 동그라미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이 작은 나의 비까지 함께했습니다. 향기나는 주의 자녀님께서 암 수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꽃집에 출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루 시작합니다. 소풍 같은 세상에서 더 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즐길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도 오늘 출근을 하는데 몸이 좀 무겁고 힘든 겁니다. 어제 늦게까지 녹음도 있었고요. 일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명절이면 방송국은 일이 더 많아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늦게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저기 걸어오는데 CBS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로 갈 수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감사하며 그럼에도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소풍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우리 친정엄마는 목포역 앞에서 강강술래 도르시다가 구두축이 다 떨어졌다는 젊은 시절 얘기를 명절이면 해 주셨는데 그립습니다. 049 1번님과 함께 참 다행입니다.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배영호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합니다. 존영 감사까지 들었습니다. 1913번 쓰시는데요. 1913. 동그라미 작사, 작곡을 이강사님이 하셨어요. 부른 아동이 이강사님 맞을까요? 네, 노래 부르는 이에 이강산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동명이인인가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강산 작사, 작곡 이렇게 써 있고, 아동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소개하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렇게 1913번님이 얘기해 주셔서 정정할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강산 작사, 작곡, 노래 부르는

이는 어린이 이렇게 정정합니다. 소일아 님께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로 보내세요. 아멘.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준비했고요. 500 앨범에서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두곡 이어집니다.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이자야 61 앨범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3남매 아빠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셨는데 들판에 군데군데 추수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황금빛 들녘을 보면서 퇴근할 때 와 소리가 입가에 퍼졌었는데 이젠 추수를 해서 겨울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숨을 쉬는데 풀냄새가 코끝을 살랑살랑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릴 때 풀냄새 맡으면서 등교하던 생각이 나서 눈가가 살포시 젖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 예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요즘 그냥 뭔가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뭔가 울컥하는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또 보내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야들야들해졌더라고요. 삼남매 아빠님께 띄워드리는 곡 홀리원이 부릅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춘수님의 신청곡 너는 귀하고 너는 귀하다. 최민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치유가 되지는 찬양곡들 감사해요 하신 긍휼하심님.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박진희가 부릅니다.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아는 직접 건반을 치면서 그 생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두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또

부르던 곡이라 지금은 좀 컸을 것 같아요. 조금. 진아가 부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서미아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허락하신 하루 중에 산길 걸으면서 당향로와 함께 여유의 시간 누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찬양이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찬양이 기도가 되고 위로로 다가오는 이 시간 참 행복해요.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맞습니다. 제목. 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블루딱딱구리님, 어제 찹쌀가루가 있어서 송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깨랑 설탕 넣어서 빚었거든요. 예쁜 모양으로 손녀 오면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쪄서 옮기려고 하는데 붙은 거예요. 이게 모양이 으악! 찌기 전 모양을 보여주는 걸로 예, 마무리하셨다고. 근데 깨와 설탕이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모양이 조금 아쉽다. 다음에는 손녀와 같이 빚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실패를 발판 삼아 다음에는 모양도 예쁘게 만드는 걸로. 최여사님,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명절 음식이 그리워지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 시절에는 입도 되지 않았던 음식들이 어느 날, 어머, 내가 이런 걸 먹고 있네 하고 이제는 사람이 되려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배추전. 옛날엔 슴슴해서 무슨 맛이지 했는데 요즘엔 배추전처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과일 중에 감도 그래요. 감. 감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감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그런지.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지요. 예, 저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근데 둘째가 어렸을 때 제가 봤는데 벌써 셋째가 태어났군요. 예랑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이 찹쌀가루 말고 맵쌀가루를 쓰셔야 된대요. 우리 당양로 청취자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늘 감사님도 박종수님도 아이고 그거 맵쌀 많이 치대서 해야 돼요.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못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 아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싶게 좋아지는 음식. 지니920님은 콩밥이요. 어렸을 때 콩밥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해서 심심한 쌀밥은 못 먹어요. 애니 김미라님은 저는 쑥갓과 미나리요. 이렇게 향긋한 걸 그때는 왜 싫어했을까? 채원할미님도 오셨어요.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며 모두에게 육신이나 영이나 회복하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루리가 부릅니다.

리빈님과 함께 이슬아 내 손 잡아주시니 들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백화슬기, 박유한, 오혜진, 류연서, 류연호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플루트님, 진아님 몇 년 전에 셋째 아기 낳으셨는데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그렇구나. 저 진아 찬양 구독자거든요. 처음에 진아 찬양 영상 접했을 때 찬양하는 엄마 옆에서 아기가 함께하는 그 모습

이루리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함께 했습니다. 채원 할미님과 같이 들었고요. 희민 희숙마음님, 어머님은 지금 좀 어떠신지요? 사실 형제가 많아도 돌보는 자녀와 무관심한 자녀가 따로 있더라고요. 왜 나만 하게 되지? 이런 게 반복되면 당연히 힘들고 지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며 주변을 보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꼭 복을 주시더라고요. 꼭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그 복을 바라고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민 희승 마음님 마음에, 무엇보다 그 마음에 나중에 후회가 없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걸 바라보며, 갑자기 또안 하실 순 없잖아요. 워낙 그 마음이 그런 선한 바치니까 하시되, 조금은 내 마음에 진실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깃들 수 있도록, 기쁨이 깃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서의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1381번님 신청하신 곡 모처럼 가슴 한번 웅장해 보려고요. 웅장해져 보려고. 아, 이 곡을 들으시면 좀 그런 느낌이 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민경대 고백이었습니다. 킨디님 다른 방송 듣다가 이제부터 찬양 위주로 좀 들으려고 왔는데요. 처음 출첵해보고요. 모르는 찬송이 참 많아요. 잘 들어볼게요. 자주 들으시다 보면은 방송을 자주 듣고 찬양을 또 찾아서 듣다 보면은 이제 가사가 들리거든요. 가사가 들리고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예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캔디님 반갑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그래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예쁜 손오쿠 동글동글 뚝딱 삐죽삐죽 노랑 하양 오손 도손 수담 수담 빚어가는 동글뱅이 송편 누런 가마솥에 푸르른 솔잎 깔고 가지런히 놓아서 부직갱이 땀 흘리면 하얀 김이 솔솔 올라 새바람 쐬어주며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시야 도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함성 독에 걸륜모 묘기 부리며 한자리에 하나 돼서 마술쟁이 막대기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색동옷 곱게 입고 돌아돌아 부르는 강강수월래 오랜 동안에 마음 먼지 훌훌 털어버리고 어느새 깨끗해진 마음 휘영청 소곤대는 보름달 닮았지요. 아, 그냥 여기에 추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희망은광님 진짜 오랜만에 인사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잘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글 쓰시면서 당양로에 사연도 보내시고 회복이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명절과 생일 병원에서나마 예,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로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또 바라는 일 주 안에서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예, 자라길 원합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이 곡을 김종찬의 목소리로 아드님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병원에서나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빨리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회복의 과정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빛과 소금님께서 신청하신 곡 감사 찬송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김종찬 내주의 은혜 강가로 그전에 함께 하셨고요. 현규유진부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저희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예요. 아들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볼 때면 새벽 기도 시간에 긴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셨거든요. 특히 수능 볼 때와 2, 3주에 한 번씩 보는 본과 시험 기간에도 중보 기도 해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 먹고 자랐음을 잊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형규 유진부 하신 거 보니까 형규님 유진님 모두 이렇게 기도로 크셨네요. 기도 제목 올립니다. 마하나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과 기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회복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이디 8529님께서 동생네가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큰아이가 밤새 열나고 아파서 아침부터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아픈 아이도 또 다른 가족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도 빨리 회복이 되고 진짜 처음에 이 해외길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많이 보고 많이 누리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경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지금 마음의 절망 중에 있거든요.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경이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이카님께서 저희 집 앞이 바로 재래의 시장인데요. 벌써부터 송편의 전상이 펼쳐져 있어요. 벌써라니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바로입니다. 생선 가게 생선들도 싱싱하게 진열이 돼 있네요. 신나게 실로암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마이카님의 신청곡 실로암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듣고 또 생활을 삶을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한 두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조창희 목사는 1947년생으로 대전 대성고등학교와 감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1981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조창희 목사는 한국아동문학회,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1991년에는 월간 아동문학에서 동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신학생 시절부터 30년 넘게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때마다 많은 보람과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어 70편이 넘는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의 노래글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찬송시 역시 어린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으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해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전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 내 지쳤던 몸과 마음이 이제야 쉼을 얻는 것만 같습니다. 절기상 추분을 지나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바람을 느끼며 무엇이 저물고 무엇이 떠오르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찬송입니다.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니라.

최고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겨루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을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휴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박운성님의 신청곡 나무엔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 즐거운 노래를 고선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맥가이버님,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오늘도 인사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면수님 출석합니다. 고센맘님, 샬롬,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오직내사랑님, 갬성별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님께서는 고모님, 언니, 아우와 가을여행 2박 3일로 왔습니다. 참 좋은 자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나요? 추석 명절 앞두고 이렇게 또 가을 여행까지 정말 제대로 가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라신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작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어제 주의 장막을 마련했습니다. 약정서부터 잔금 지불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걸로 보아서 어떤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원성남님, 순찰 돌며 쭉 함께 하겠습니다. 방인하루님께서도 샬롬 하고 들어오셨고요. 초이스님 반갑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교회 여전도 총회장 마지막까지 잘 섬기며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은퇴, 새 목사님 취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는 감기 몸살 친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요즘 감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하셔서 준비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산님께서 신청하신 곡 십자가의 전달자. 그러고 보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좀 어울리는 찬양이네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하도록 하죠. 김보라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92번께서 청하신 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민호기의 찬양 2부의 첫 곡이고요. 축복의 할배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현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면 엘리야는 율법을 떠난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남겨진 엘리사는 소리지르며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뿐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엘리야, 엘리사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충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임명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김숙희님께서 이 곡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김의배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오늘도 산책하면서 듣고 있을 것 같아 문자 남겨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262번. 유방암인 딸이 안타까워 아직도 아기처럼 보살펴주시고 매일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엄마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엄마가 이 방송 들으셔서 조금이나마 웃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따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디 치료 과정 힘들지 않게 잘 이겨내셔서 두 분이 더욱더 환하게 웃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양 강아지 매님, 성당 형님이신 레지나 자매님 말기 췌장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형님 덕에 여러 사람이 즐거운 추억을 가졌는데 주님께로 가시는 길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역시 함께 기도 드릴게요. 기도는 나의 희망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건강 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4240번. 추석을 앞두고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교회 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붕 기와도 새로 교체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합니다. 대공사네요.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공사 기간 동안 좋은 날씨도 허락하셔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완성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아들네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웃음소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702번께서는 오늘 선물 사다리 탑니다. 그때로군요. 선물 사다리 타는 명절 잘 뽑으세요. 편차가 심해서 그래도 좋은 선물 받기를 바라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늘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고마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분께서도 함께 듣고 계시겠죠?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로빈훈님, 이번 한 주도 다가올 명절 연휴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여호와 이레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땅

흘린 노력으로 부상당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길 우리 선수단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 선수들 여러 난관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들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감동스럽던데요. 말씀대로 부상 없이 자신의 최고를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메달 유무와 상관없이 뿌듯하게 성장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수777님,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보내주시면서 내가 꿈꾸는 그곳 청해 주셨나요? 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배송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푸른동산님께서 공기 좋은 구리의 산동마을에서 저녁 내맥이 들었네요. 반쯤 살찐 달님이 너무 예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요즘에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찾게 돼요. 어제보다 조금 더 차올랐네 하면서 보게 된다니까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아, 구리의 산동마을 부럽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행복하십시오. 청해 주셨던 곡 하늘소망 보내드릴게요. 소망의 바다의 찬양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난 처음 보는 조카들의 안내로 역 밖으로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어떤 노인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외삼촌, 어머니 바로 손위 오빠였다. 머리가 하얀 80에 가까운 오누이가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붙들고 울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바깥 세상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낸 분. 종로 팔판동에서 태어난 외삼촌은 틈만 나면 우리들을 찾아와 먼 발치서 살피곤 했다. 상봉 후엔 자주 편지를 보내셨다. 한강물도 보고 싶고 삼각산도 보고 싶은데 그 땅을 지척에 두고 너에게 편지를 쓴다.

심재호의 이름 없는 우리들의 행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바로 이산가족의 날이죠.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득한 그곳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자연 한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박종후의 시편 23편 보내드릴게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많이 마음이 분주하실까요? 고향 오가시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와 더불어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였습니다.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누군간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소와 다름 없는 하루를 보내겠죠.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이렇게 저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네요.

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르게 고르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인데요. 낮과 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오늘처럼 길을 떠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또 조용히 연휴를 보내는 분들께도 비슷한 정도의 웃음과 평안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지금 여기님은 여행 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여쁜 자연님은 찬송 들으면서 빨래 널고 갈비찜 좀 재워두려고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야, 이렇게 단어 하나만으로 확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네요. 갈비찜.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아유, 여러분 뭔가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내일부터 달력 위에 빨간 숫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내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금, 토, 주일은 하나하나의 하루하루의 주제를 가지고 녹음 방송으로 진행한다 했죠. 금요일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추석날 아침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찬송가 모음집. 그리고 토요일 주말은 편찮으신 분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휴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는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찬송가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님께서 제목은 모르겠고요. 하와이 할아버지가 읊조리듯 부르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떤 곡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참 이 곡이 신기한 게요. 자주 틀어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아주 좋아해 주시는 곡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이 노래 조영남 씨가 부르는 곡인가요?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조영남 씨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곡 한 곡 더 이을게요. 명절 분위기가 나기도 하니까. 또 이 다음에 이어질 곡은 나훈아 씨야? 이런 생각이 드는 곡이거든요. 두 곡 있겠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나훈아님이 부르는 찬송이다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 가끔 이 곡을 선곡하면 나훈아신가요? 하는 청취자 질문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저도 이 버전을 들을 때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에론 네빌이라는 가수인데요. 뭔가 이 꺾기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들으시기에 괜찮나 하는 의심 때문에 잘 틀지 않던 곡인데 예상 외로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종종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흐른 곡은 케이카 호아오 레솔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터널님께서도 익숙한 곡 외국어로 듣지만 머리에서는 바로 우리말로 해석돼서 들리는 것 같다고 그쵸? 이 곡은 조영남 씨인가요?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오죠. 9월 23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가위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과 걸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죠. 고향을 찾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참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건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서야 가족들은 그동안 잊고 지낸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죠.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잊고 지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떠난 뒤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죠.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애정을 찾아 떠났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다. 명절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는 곳이 있음을 일깨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번 명절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돌아갈 집이 되어주는 삶이 되길 빕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현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축복.

박영달님 신청하신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땐.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두 곡이었고요. 앞에 흐른 고향의 봄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들이었죠. 아멘. 그리움도 축복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펭귄별님. 와,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동그라미님 정신줄 놓고 그 시절 그 속으로 빠져들어요.

2728님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하시면서 Amazing Grace 신청하셨고요. 학산사님께서도 같은 곡 주셨습니다. 학산사님은 서창 LH 14단지 경도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신대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번 추석에도 경로당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답니다. 혼자 명절 보내시지 않도록 같이 모여서 송편도 빚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식사하면서 따뜻한 명절 보내려고 하신대요.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속초에서 매일 듣고 있는 69세 된 할머니입니다. 요즘에 수도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 명절에 식구들이 아무도 못 옵니다. 허전한 마음을 라디오 들으면서 이겨내 보려고요. 9736님 속초에서 오셨고요. 하늘님, 지난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없는 첫 추석을 어찌 보내야 하나 걱정해 이번 주가 오는 게 참 싫었는데 이번 추석은 시어머니께서 친정에서 보내라 해서 갈 예정인데요. 엄마 없는 친정집이 매우 허전하고 쓸쓸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마음 생각해서 배려의 의미로 친정 가라 하신 건데 또 어찌 보면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 청취자분이 시댁에서 그냥 복작복작 정신없이 지내시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추모하고 그리워할 힘도 몸이 건강해야 나는 거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다이애나 로즈의 Endless Love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꼭 와주세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0: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눈 떠서 일어나기 싫은 아침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틀면서 자동기상합니다. 와, 젤로님 감사합니다.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Beautiful World, Wonderful World, 지금 공원 나홀로나무 앞에서 듣습니다. 감사한 아침. 상큼 오디님, 아, 이 나홀로나무, 요걸 써주시니까 어떤 청취자분이신지 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오셨습니다. 민트초코님은 추석 전이라서 업무가 많아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노래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곡 주셨는데 1부에서 묵상 말씀 가운데 이런 한 줄이 있었죠. 명절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는 곳이 있음을 일깨우는 거룩한 의식이다. 명절은 거룩한 의식이다. 예,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데 그래요. 명절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룩한 의식이었네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버전이 여름에 들으면 바캉스 찬송인데요. 지금 들으니까 고향길 떠나는 우리에게 소풍곡처럼 느껴지네요.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 출근 배웅하고 편하게 미나님 옆에 딱 붙어서 들어요. 여기서 차 한 잔 빠지면 섭섭하겠죠. 최 여사님. 예, 남편분은 출근하셨군요. 또치들림. 작년 이맘때 정민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처음 접했습니다. 어쩌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민 와서 살게 되면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로움에 힘들었는데 이 방송으로 신앙 안에서 하루씩 버티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귀한 선물이에요. 아, 또치들님 지금 레인보우로 외국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어디 해외에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이민을 가게 되신 건가 봐요. 우리가 이 동네 살다가 바로 옆 동네로 이사만 가도 모든 게 정말 낯설잖아요.

낯설고 힘들기 마련인데 이 나라를 옮기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자주자주 이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도 나누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엿보면서 외로운 마음 조금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롱별님은 퇴근 후 인생 수업 강의에서 그런 걸 들으시는군요. 송편 빚기 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떡집에서 주로 사 먹죠. 특별한 수업에 감사한 마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제는 송편 빚는 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 같이 되어버렸네요.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이 곡을 주신 분은 김성태 님이십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누구도 아닌 목동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새조차도 다윗을 선지자 앞에 내놓을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하고 낙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믿음 없이 하면 무의미하다 하시면서 들에서 하는 평범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단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소명이란 막연히 찾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린 세상의 칭찬에 중독되지 않고 현재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33번째 묵상 소명을 찾는

이 찬양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어여쁜 자여님 좋으셨어요? My Tribute 어찌하여야 였습니다. 출첵합니다. 새싹달고 오셨네요. 햅시바님 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은 아 1부는 못 들으셨군요. 1부 입장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2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강호님, 저는 이미 월 초에 강원도 동해비치에 2박 3일 숙박과 그리고 영동성 KTX 묵고 추석 예매를 끝냈습니다. 딸내는 시댁으로 아들내는 당직을 끝내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5일에서 27일 이 프로에 불참할 것입니다. 안 되는데요. 아주 곤란한데요. 25일에서 27일이면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녹음으로 진행되는 때인데 이 곡간을 지켜주실 우리 여러분이 불참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의 곡간은 누가 지켜주시나. 예, 아유, 농담이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즐겁게 푹 쉬시는 게 저도 즐거운 일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네요. 렁투님은 신랑분을 만나러 가시는군요. 신랑분이 대청도에 계신데 이 사연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대청도로 건너가려면 캐리어 짐을 싸서 가셔야 되는데 친정엄마께서 음식을 아주 많이 해주셨군요. 갈비찜, 온갖 전, 묵국, 나물, 송편, 잡채 이런 걸 캐리어에 넣다 보니 정작 옷을 넣을 여유 공간이 없대요. 예, 진수성찬 가득한 캐리어 들고 대청도로 잘 건너가시고 짝꿍과 상봉 반갑게 하시기 바랍니다. I am Din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I am Din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갈비찜 재워놓고 와 꽃게무침도 해놨어요. 오늘 우리 며느님 둘 와서 장 보러 가자네요. 만난 점심 셋이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가을은 선물님 1부에서도 갈비찜 사연 있었는데 꽃게무침까지 상록수님은 부자 되는 좋은 습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셔서 제가 뭐 알찬 실질적인 경제 정보 드린 게 없는데 하고 보니 세상의 찐 부자는 몸과 마음이 부자인 게 으뜸 부자입니다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몸과 마음이 부자인 게 으뜸 부자. 감사합니다.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예, 내일 아침은 생방송입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우리말 사랑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면 이렇죠.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야,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사랑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떠올랐나요? 야, 누구 생각나셨어요? 사랑하는 뭐 아내, 남편, 연인, 아니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 아니면 사랑하는 나 자신? 이번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단어 사랑 많이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랑은 요런 또 설이 있습니다. 생각사에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어 사량에서 나왔다라는 그 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아리는 마음.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내가 먼저 헤아리고 예, 또 챙긴다면 그야말로 사랑이 넘실넘실 넘쳐나는 풍성한 명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수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들으면서 2026년 9월 하고도 2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 이제 명절 연휴권이 예, 코앞으로 다가온 예, 발걸음 가벼운 또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와 정말 굉장히 모처럼 만의 도로가 뻥뻥 뚫리는 그 기적을 맛보는 예. 교통량 자체가 많지 않던데요. 다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까지 많이 이동하셨나 봐. 예. 오늘은 출근길이 좀 한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혜영 작가도 굉장히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예, 키워드로 오프닝 열어봤는데 사랑 생각해보세요. 사랑 누가 생각났어요? 가장 먼저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우리 햇살님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손녀라고 아, 남기셨는데 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립고 아른거리고 막 크. 보고 있어도 보고 싶 약간 요 표현 뭐 내가 곁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대가 그립 네가 그립다 뭐 이런 시 있지 않았나요? 류시화의 시였나? 당신이 곁에 있어도 난 당신이 그립다. 아, 그런 시도 생각나고 얼마나 정말 그 그리움 또 보고픔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 보고 있는데도 막 계속 또 막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그리워. 아,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 생각이 납니다. 김미연님은 훈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우리 중딩 딸의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야 시험 잘 보고 오렴 응원해 주셔요 남신. 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과목 중간고사 보는 날이구나. 잘 봤으면 좋겠다 진짜. 아 연휴 딱 전날이 시험이면은 오늘 잘 보면 아주 개운하게 그죠 홀가분하게 명절을 조금 누릴 수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화이팅. 예 이름도 되게 이쁘다. 아주 예. 아주야 화이팅. 잘 보길 바랍니다. 아 많은 분들 명절 앞두고 오고 계시네. 덕담도 막 건네주시고. 아 우리 폴라리스님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 너무 그립습니다. 명절이니 더라고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 좀 이렇게 사무치기도 하고 보고 싶고 예 그래. 포체니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포체니님, 체니님 샬롬 CCM 2001 출석이네요. 아침 활기차게 희망차게 열어준 것 고마워요. 추석 명절 잘 보내길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 출석 2001 동안 우리는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겠죠. 예. 사랑이 그래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상대를 아까 그 사량, 헤아릴 양, 예. 헤아리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 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 가득한, 헤아림 가득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런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아주 기습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욱하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있어요. 돌발 상황들. 요럴 때 마음을 잘 좀 다스리고, 예, 좀 인내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좀 없이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7997번 열려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서 무료거든요. 공짜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도 또 문자를 통해서도 사는 얘기들, 명절 앞두고 있는 어떤 풍경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예, 오늘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추석 뭐 계획 나눠주셔도 좋고요. 예, 신청곡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현, 옥상달빛, 사랑이란.

김명식, 유효림,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곡이었고요. 김도현, 옥상 달빛, 사랑이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박맘님께서, 어머 훈디, 이 곡 제 결혼식 축가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듣다니 반가워요 라고 남기신 곡은 어떤 곡이었을까? 사랑이란이었을까요? 아니면 방금 들은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였을까? 이 곡은 약간 스윙풍이고, 예, 약간 재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흥겨운 그런 또 곡이기도 합니다. 예. 까브리 써님, 훈디 해영 작가님, 굿모닝. 저는 사랑

했을 때 떠오르는 얼굴 두 아이입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부모가 될 자격도 없는 부족한 날 엄마라고 불러줘서 늘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 잘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다짐해보는 하루예요 라고 남기셨고 아, 뭐 아이도 성장하는 것처럼 또 부모도 예, 엄마로서 아빠로서 배워가고 같이 예, 잘하는 거죠. 예, 동반 성장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 또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는 거죠. 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쿠쿠크림님, 전 엄마요. 머리로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니까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를 더 사랑하나 봐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요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요. 가끔 저는 가끔 그 엄마한테 이제 톡을 보내는데 옛날 사진 제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옛날 사진 같은 거 엄마 좀 젊었을 때 나름 그런 사진 한 장 탁 전송하면서 엄마 뭐 8년 전에 우리 이런 모습이었네 라고 탁 엄마 뭐 잘 지내시죠? 라고 탁 남기면은 한 20분 후에 답장이 옵니다.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고 뭐 오탈자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쓴 답장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 아들아 이런 때가 있었네. 좋았던 시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또 보낸 그 연락도 굉장히 반갑게 받지 않으셨을까 예, 싶고 그렇게 한번 혹시 사진첩에 옛날 엄마 아빠 사진 있으면 한번 그 보내주시면서 아 이때도 있었어요라고 예, 지금도 고와요 김 여사님 뭐 이런 식으로 탁 보내주시면 어떨까 예, 엄마가 떠오른 김에 예. 별사탕님, 추석 명절인데 저희 대학생 딸은 집에 오지 않고 알바한대요.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감사하지만 딸아, 명절 때는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니? 수다 떨자 딸, 그리운 딸아 라고 유유 남기셨는데 아, 그쵸. 우리 아이 자녀 오기만을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는데 일을 하는구나. 보면 이렇게 365일 연중 무휴 하는 그런 또 일터도 있던데 아 그래도 추석 당일만큼은 조금 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가족 만나고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도 사실 25일 그 추석 당일날은 당직 근무에서 출근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침 10시 뉴스부터 오후 2시 뉴스까지 하고 퇴근이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아 우리 별사탕님 꼭 우리 따님 만나서 폭풍수다 밀린수다 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방그리님 사랑은 그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치 표현 안 하면 이게 또 나중에 한이 될 수 있어요. 진짜 후회 없이 사랑 잘 표현하셔요 라고 남기셨네요. 송정미의 이 곡 듣죠. 엄마 엄마

프롬갓 예수 사랑하심은 들었고요. 김수지 아빠의 노래, 송정미의 엄마 엄마. 눈물 버튼 곡들을 이렇게 오늘 들려드리게 됐는데, 저희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찬양사역자 우리 김영범님을 초대해서 연휴에 들으면 좋을 곡들 특집으로 좀 구성해 봤거든요. 일단 내일은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실 테니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을 드라이브 CCM. 네, 굉장히 흥겹고 텐션 높여주는 그런 곡들, 졸음을 달아나게 하는 곡들 많이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추석 때는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CCM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토요일과 주일은 뭐 연휴 때처럼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신 신청곡들 다 모아가지고 나누는 주말 배송, 주일 배송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아, 너무 와닿는 곡들이네요. 유유 찬양사랑님도 와주셨고, 우리 알분단지님, JH리님 해피 추석 보내세요 남기셨고, 우리 지은주님은 올 봄에 결혼한 큰딸 장모님이 된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네요. 부족한 솜씨지만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아, 부모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조금 헤아려지는 요즘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에버그린님도 아, 선곡 너무 좋습니다. 행복알파님, 저 64세 예. 그래도 엄마라는 단어 늘 저의 눈시울을 적시네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보경님 예, 와주셨나요? 8466번으로 이번 연휴는 저 전에서 해막입니다. 아, 그 부치는 그 기름 탁 두르고 부치는 전. 올 추석은 전 안 부치고 가족여행 가게 됐거든요. 1박 2일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반려견과 가족들과 태안 쪽으로 출발. 태안에 꽃 축제한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차가 막힐까봐 새벽에 출발할 계획 세웠거든요. 운전할 남동생이 잠이 많아 걱정이지만 오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믿기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참고로 전 사랑하고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났다는, 이라고 우리 8466번님. 예. 그래요. 1박 2일 태안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약간 졸음이 온다 싶을 때는 예, 샬롬 CCM 탁 아침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님, 명절 전에 독감이랑 감기 진료보려고 소아과 오픈런 합니다. 아, 지금 대기 중이실까요? 그 8시 전에 가도 막 대기번호가 있던데. 예. 명절 전에 할 일이 많네요. 예. 그렇죠. 또 이렇게 미리 처방약 잘 받아서 또 아플 때 대비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명절 보내시길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찐파랑님, 출근하는 길이 피곤해요. 그래요. 찬양 들으며 힘내보겠습니다. 며칠 몸이 안 좋더니 아, 약을 먹어야 할 만큼 몸살이 좀 이렇게 왔어요. 오늘 하루 잘 버텨내기를 바라면서 내일부터 며느리로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빨리 낫기를. 아, 이거 지금 명절 앞두고

지금 몸과 마음이 지금 긴장하고 이게 이제 명절 증후군인 거죠. 후유증이 벌써 나타났네. 예. 명절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 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주변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 흥겨운 곡 들을까요? 제이어스 Celebrate the Light.

윈드월십의 어린 양 찬양, 피아월십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앞에서 제이어스 셀러브레이트 더 라이트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와, 잠이 확 깨네요. 예, 졸렸는데 라고 이터널님께서 사연 주셨고, 룰루랄라님은 찬양 들으며 즐겁게 설거지합니다 하트 남기셨습니다. 예, 우리 박건우님도 와주셨네요. 순시미님, 훈디 오늘 분명히 반 근무할 텐데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마음 다 잡고 오늘 해야 할 일 얼른 마쳐야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그쵸, 벌써부터 우리 마음만큼은 벌써 연휴권입니다. 엉덩이는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이걸 아시죠? 회사의 우리 부장님들, 사장님들 아시니까 각자 본인 업무 마치신 분들은 알아서 잘 일찍 퇴근하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어떨지. 예. 일단은 나에게 맡겨진 일은 잘 끝내는 걸로. 예. 1부 마지막 곡은 박지훈 그룹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